0: 네, 오늘 107-3번 버스, 천국 직행버스, 오늘 제헌절을 맞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눴고요. 그리고 우리 사연자분의 사연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아, 참, 그래도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과 막 열성적으로 같이 소통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네. 때로는 한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깊이 있게 나누는 것도 좋은 시간 아닌가 네, 싶었어요.
1: 뭐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라서 네. 저는 참 좋았습니다.
0: 맞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께서 또 함께해 주셨는데 오늘 운행 함께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끝으로 소감 여쭐게요.
1: 네, 한 분 한 분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의미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행하는 것에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
0: 아멘.
1: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소중합니다.
0: 아멘.
1: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힘냅시다.
0: 아멘. 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아침이고요. 괜찮은 하루가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107-3번 버스 오늘도 이 운행에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버스에 탑승해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금 운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네, 버스 운행에 함께 해주신 우리 기사님,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오라! 오라.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 어떻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지원하게 되신 거예요?
1: 방송국이라는 곳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어린이 합창단도 과연 우리가 저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해보자, 용기를 어떻게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면서 애가 또 신앙에서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단을 하게 되었죠.
0: 네, 그렇게 실제로 어린이 합창단에 보내셨는데 솔직한 마음 궁금합니다.
1: 모두들 다 잘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을 너무나 이렇게 다 똑같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잘했고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셔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너무 융화가 잘 되고 신앙의 선후배, 네, 선후배가 또 생겨졌고 공연을 하고 이제 막 자기가 애를 쓰고 이제 너무 보람을 느끼고 뿌듯해하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이가 좀 잘 성장하고 있구나 뭐 그런.
0: 자녀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같으세요?
1: 제가 이제 오면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하고 네가

0: 어떤 점이 좀 많이 좀 좋은 것 같냐 물어보니까 이제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우울감이 있대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 오는 시간만큼은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그런 감정이 많이 없어진 것 같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잖아요. 이게 애들이 너무 건전하게 안정된 단체에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 네, 여러분,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이런 곳입니다. 학원도 좋고 학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자녀에게 찬양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끔 좋은 기회를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입단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거나 울산 전화 052-229-9000번, 052-229-9000번,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오늘도 괜찮은 아침 끝으로 우리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쳐볼까 합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 공사 현장 지나가다 보면 계속 땅만 파고 있습니다. 땅을 고르고 다듬고 파내고 이런 시간들이 그치지 않고 계속 있어요. 보다 보면 궁금하죠. 언제까지 파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뭐든지 기초가 단단해야 건물이든 뭐든 높게 높게 올라가고 멋있게 지어지고 안정적으로 그 모든 외부적인 요인들로부터 내부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한켠으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그런 공정의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어린이 합창단 아이들을 보면요, 진짜 열심히 찬양합니다. 그리고 막 춤도 추고요, 여러 사람,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의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서 지금까지 연습했던 걸 뽐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시간이 일단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찬양의 즐거움을 알고 찬양의 가치를 알고 무엇보다 함께 찬양하는 그 땀방울의 가치를 안다고 해야 할까요? 공동체의 그 생활을 경험해보면서 아이들이 내 자리에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지만 누군가를 돕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낼 수 있는 걸 배우는 게 우리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인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인들이 연습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무대를 마치는 경험을 심어준다는 거죠. 이른바 성공 경험을 심어주는 곳이 우리 어린이 합창단 이 단원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순간순간들입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 네, 특별히 우리 자녀가 조금 그래도 좀 담력을 키웠으면 좋겠다, 뭔가 그런 성공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울산 극동방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샵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는 052-229-9000번 저희 울산 극동방송 번호입니다. 052-220-9000. 외우기도 굉장히 쉽죠? 이 번호로 네, 전화 주시면 저희 담당자분께서 직접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어린이 합창단의 이 입단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이 가장 적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네.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한번 보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 드리면서 이제 괜찮은 아침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때로 인생에서 삽질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그 순간조차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함께 우리 이 땅에 돌을 골라내고 밭을 기경하면서 우리를 좋은 밭으로 일구어 가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단단히 믿으면서

그래서 하늘의 자존감으로 충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와! 여름이다!
1: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2: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3: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4: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5: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1: 여기는
4: 여기는
0: 여기는 극동방송 써머.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영적 아비가 되는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흥황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서 은혜가 깊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쓰시려는 영적인 승리하는 자, 흥황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이 점점 쓰실 수 없는 망하는 자가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영적으로 복을 받는 승리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엘리의 가문을 통해서, 엘가나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한세로 성도들, 모든 성도들은 점점 더 흥황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더 쓰여지고 복의 통로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흥황케 되어지는 한나의 가정, 한나의 삶은 어떤 삶이었기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후손들까지 흥황케 하시는 복을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한나는 고난을 당했을 때에 고난 앞에 원망하거나 절망하지를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나아갔기에 하나님 이 한나를 통하여 흥황케 되는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려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무엘의 출생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릴 전한의 시기에 시대를 살릴 일꾼이 필요할 때에 한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이 한나를 통하여 고통을 받게 하셔서 이 한나의 고백을 통하여 입술로 하나님 주의 생명을 주시면,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로 하나님의 전해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일꾼으로 세우겠습니다. 나신이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파 사람인 엘가나의 결혼이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태문은 닫으시고 번인나의 태는 열어서 한나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한 그 이유가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 원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소리 여러분, 우리 모든 성들의 삶의 생활에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혀서 흥황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나는 왜 흥황케 되어졌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으로 그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생명이 필요한구나. 일꾼이 필요한 것이구나. 사사시대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오른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일꾼이 필요한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면 시대와 나라를 세울 하나님 나라를 일꾼으로 세우는 귀한 생명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승리케 하시고, 눈물을 통하여서 행복 있게 만드시고, 절망을 통하여서 소망의 역사들로 채우시는 하나님 역사가 바로 한나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히려 진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 정결한 자로 세우는 은혜 역사가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한나는 흥한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한나의 삶을 보게 되었으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의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삶을 보게 되었으면 얼마나 그의 삶의 생활에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에 선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 선의 기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고 난 다음에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을 얻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무엘을 나시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나시리는 세 가지의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으면 나시리란 이름의 뜻 자체가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나시린인데, 세 가지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과 언약 구별되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시린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졌을 때에 능력이 다 상실되어졌습니다. 그 머리의 카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 머리 위에는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던 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제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로 계시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것이 뭐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나시린의 규칙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가 언제 우리의 마음을 슬겁게 합니까? 이것이 결국은 영육으로 우리를 하나님 망하게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랑에 살아갈 수 있도록 포도주가, 술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 독주, 음식으로는 사용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쾌락의 도구로, 육체의 즐거움으로 독주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육체의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결과가 뭐냐니까 죽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뭐를 가까이 하지 않느냐?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자로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된 생각은 날마다 스쳐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만물을 보게 되어지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환경을 만나게 되면 수 없는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스쳐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붙잡아서 내 가슴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잡아서 내 가슴에 두어서 죄의 뿌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죄가 자라도록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가 내 안에서 자라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죄는 저주를 가져옵니다. 죄는 사탄의 침노되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나시리로 들어진 하나님의 자녀, 그 시대 당시에

사무엘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렇게 구별되게끔 하나님의 전으로 쓰여지는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나실일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나실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유혹이 내 안에서 살아갈 수 없도록, 죄의 뿌리가 내 안에서 살아갈 수 없도록, 죄된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쫓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저와 여러분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술의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술은 취하여 지지 말고 성령에 취하는,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어서 말씀의 충만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의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악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악을 따르지 않는 삶. 사람과 이웃에게 실수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반드시 사과를 해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이웃과 형제와 가족들 간의 인간관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실수했다, 남편이 문제가 있었다, 아내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반드시 아내의 남편에게 서로,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라고 말하면 해결되어요. 이게 해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고 사람 앞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화목죄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슨 죄? 화목죄, 속건죄가 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말씀, 레기 말씀 가운데 속건죄, 속죄자가 있는데, 속건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할 것은 하나님과 해결하고 사람과 관계 해결할 건 해결해서 여러분이 은수를 믿고 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실일이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 정결한 자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가정에 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이런 자녀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자로 쓰여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의 가문으로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흥한 개들은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무엘이 태어나도록 자기의 몸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지만,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일꾼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게 되어지고, 엘리는 영적인 눈이 비둔하여서 이 자녀들이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을 강하게 책망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라, 성경의 말씀 가운데 매 나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여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게 만들어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져서 하나님께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디에서 자랐느냐?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하나님께 일을 수종드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흥한케 되는 복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세우시는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은혜가 누리시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 역사를 돌아보면서 어릴 때 살아왔던 신앙생활, 덕포교회에서 살았던 생활, 이런 계속 시간들을 가만히 보면, 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부어지면서 기름 부으시 임하게 되어지면서 쥐의 영이 임하게 되고 명철이 임하게 되고 근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온 동안에 실패자가 없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난다는 건, 하나님의 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똑똑합니다.
사약

사회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평생 교육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딱따르면 그냥 자기 전문에 대한 것은 공부를 하지만 그 외에는 그때부터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 받는 거 다 받고 평생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평생 교육을 받는데 새벽마다 교육을 받지요. 수요일날 교육을 받지요. 주일날 따서 하서 말씀을 받지요. 이러니까 여러분 지각과 지식과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일반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역사가 일어나서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면허도 좋게 되어지고 삶이 좋게 되어지고 은혜가 좋게 되어지고 어디를 가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어디를 가든지 리더가 되어지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생활에 가장 귀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에 쓰여진 사람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의 장이 나와요. 왕족의 족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오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쓰여지는 족보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족보에 보면 큰 아들이라고 해서 족보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거기에는 여인의 이름도 들어가게 되어지고 거기는 아들 차자인데도 그 들어가게 되어져.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출생 신분을 따라서 왕족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늘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져 살아가는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한세로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사무엘이 태어난 것처럼 한 말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태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쓰여질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별과 같이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요 다니엘서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해 사느냐? 그냥 적당하게 예배만 드리는 구원받은 수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약에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기약에 쓰여지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나의 가정을 쓰셨다는 겁니다. 왜 썼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기. 절망과 고통과 실패와 아픔과 원한을 가지고 그는 사람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의 문을 열어놓으셔서 하늘의 복을 부으시고 땅의 복을 부으셔서 생명의 복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쓰여지는 예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일꾼으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 엘리의 가정이 망했을까? 홈리와 비나스 가정은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엘리 제사장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문은 망합니다. 왜 어떻게 망합니까?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지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터에 나가서 두 아들이 한 날에 죽었어요. 말씀 가운데 보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 너의 자녀의 집안에 노인이 없게 될 것이고 너의 자녀가 한 날에 죽게 될 것이다. 한 날에 죽는 것이 이 말씀의 증거라고 말씀하면서 젊었을 때의 자녀들이 다 죽어서 노인이 없는 집안이 될 것이다. 탐명하는 가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제는 엘리 가정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한 날에 동시에 둘이 죽어요. 전쟁터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나라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하니까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었나이다 라고 말을 들은 순간에 의자에서 꼰뚫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아버지가 죽어요.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되어지고 아들이 죽게 되어진 소식을 그의 며느리가 듣게 되어서 며느리에게 아기를 낳다가 난산이 돼가지고 충격에 의해가지고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근데 아들은, 아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렇게 짓습니다. 근데 이가봇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집안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떠났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무시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로 살아서 죄사상인데, 죄사상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죄사상인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로 살기 때문에, 예배를 무시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쓰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던져버린 것입니다. 죽음에게 내어던져버린 겁니다. 이거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엘리의 가정이 망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들로 인해서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한 간섭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한이 손에 새 살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한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러기를 제사장의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는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러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한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질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커먼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의 아들의 제사장 혼니와 비누아스의 죄가 얼마나 큰지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작은 죄입니까? 큰 죄라고 합니까? 심히 큰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무슨 죄가 그럼 심히 큰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를 했다는 겁니다. 원래 제사장 몫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 가운데 보면 제사장의 분깃에 서서 제사장이 먹을 음식이 제사가 끝나고 나면 나누어 먹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사가 들어지고 난 이후에 제사장의 몫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와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구원받았다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서 여지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행실이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행실이 문제도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어떤 행실이 나빴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행실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면 물질에 들어가면 물질이 있는 대로 타락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타락합니다. 이런 건세가 있으면 있는 대로 타락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타락합니다. 이런 가진 것으로 불행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것들 때문에 이런 미인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인물이 너무 잘났다는 것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 참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안 이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우리가 보면 몸이 저 정도 되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몸이 점점 이제는 더 뚱뚱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꾸 밥을 굶어요. 세계적인 미모를 갖고 온 사람이 계셨어요. 그분은 나중에 근식증이 걸려 죽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너무 괜찮아요. 그냥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는 몸이 너무 뚱뚱해 나가고 그리고 계속 안 먹고 내가 이제는 못 먹지 말도록 만들어가지고 거식증, 걸식증은 많이 먹는 거고 거식증은 안 먹는 거고
너무 미모 때문에 그분은 죽었어요. 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사람 많고 여러분 환경과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사람만 예수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만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엘리의 가문이 망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인데 아버지도 제사장이요 자신들도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진짜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였다. 구별되어진 예배가 안 됐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생활이 헌신도 수고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여러분이 중심을 걸어야 돼요. 마음을 쏟아대요. 예배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네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룩히 받으시는 산제물로 구별되게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그냥 예배가 내 중심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다. 교회에 놀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있어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교회가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되어서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손길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재물을 먼저 가져갑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종을 시켜서 갈고리 새 갈고리를 시켜가지고 재물이 걸려오는 대로 다 가지고 가지고 먹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전에 제사장이 홈리와 비누하스는 그런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한순간에 일시에 두 사람이 죽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이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테니까 너는 엘리 제사장의 이 말을 그대로 하라. 그럴 뻔한데 그대로 하게 되었으면 이것이 그 집안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 집안에는 젊어서 사람들이 다 죽고 노인이 없는 가문이 된다. 그래서 그 가문은 삶의 저주가 오게 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 274국에 5571번 052 274 5571번 한세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걸 기념하는 날이죠. 헌법은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수많은 법이 있지만 모든 법의 기준은 결국 헌법에서 시작됩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인생도 그렇죠.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선택에도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기준을 바꿔요. 요즘 다 그래. 그 정도는 괜찮아. 나만 아니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각자의 방식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세상의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등불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하게 비춰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밝혀주시는 우리 인생의 가장 든든한 기준이 되어주십니다. 오늘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불이요 예수 찬양 모임의 곡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오늘 또 나눴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정말 많이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또 많이 소개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너무 말씀이 좋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 말씀을 읊조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래요. 올해부터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었어요. 18년 만에 쉬는 국경일로 돌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제헌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떠올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요. 헌법이 나라의 기준, 모든 법의 기준이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기준이라는 거는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오면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왔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죠.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의 말보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 말씀이 등불이 되어 주님의 방향으로 안전하게 걸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0: هللويا امين.
1: ده 극동 방송 서머 스페셜로 오늘도 힘찬 라디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헌절이에요.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고 그 헌법이 나라의 기준이 되듯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삶의 기준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에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기준으로 삼고 또 자녀들에게로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보는 것, 또 읊조리는 것, 또 계속 배우고 묵상하게 힘쓰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하루에 참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용서해야 될지 참아야 될지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내 생각에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먼저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겠죠. 법은 지켜야 그 질서가 세워집니다. 또 말씀도 마찬가지로 살아내야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으로 세워지는 거겠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집은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지고 건강한 나라는 올바른 헌법 위에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삶을 세우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힘찬 라디오 이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S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온산중앙교회에서 창립 31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열립니다. 이번 감사예배는 말씀특강으로 진행되며 덕하교회 김형태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7월 19일 주일 오전 11시에 온산중앙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37국에 0985번, 지역번호 052-237-0985번 온산중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1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국에 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에 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이아람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우상극동방송 전도우 프로젝트 방어진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어진제일교회 최영민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보면 행복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싶으시죠? 만약에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신다면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깊이 마음이 병든 확률이 있으니까요.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작년에 0.73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당 한 명도 안 나는 거죠. 한 가정당. 왜 안 나올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이유가

있겠지만 행복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원은 내가 행복하지 않고 살기 힘든데 아이 낳아봐야 더 힘들고 그 아이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이를 낳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길거리 걸어다니다가 무심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다들 무표정입니다. 아니 어두운 분들이 많습니다. 애들은 막 깔깔대고 웃고 다니는데 어른들은 온갖 근심이 다 담긴 얼굴입니다. 그래서 아, 다 행복하길 원할 텐데 행복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다들 행복해지기 위해 나름 애를 씁니다. 쾌락, 명예, 뭐 권력, 돈, 특히 돈 이거 중요하잖아요. 돈 이런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탕자의 비유로도 유명하죠. 둘째가 그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건 그 당시로 따지면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할 수 없는 짓인데 그 짓을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면 자유로울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 나라 가서 그 재산을 써요. 소위 돈 쓰는 재미로 삽니다. 쾌락을 누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업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돈 더 많이 모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술, 여자, 도박 뭐 즐길 수 있는 건 다 즐긴 거죠. 아버지만 떠나 있으면 그 돈으로 즐기며 쾌락을 추구하며 멋진 인생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 요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쾌락, 명예, 권력, 특별히 돈. 여러분 상업 광고 보면 이런 거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계속 광고하잖아요. 또 가만히 또 곰곰이 생각하면 아예 뭐 필요 없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다들 쾌락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요. 즐거움, 먹는 즐거움, 아, 식도락 얼마나 좋습니까. 성적인 쾌락도 마찬가지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과도하게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고 남도 망가뜨립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그랬죠. 허랑방탕 극도로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남은 것은 궁핍뿐이었습니다. 몸과 영혼이 다 망가졌다는 표현입니다. 명예 권력도 마찬가지 같아요. 명예 이제 남에게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좋죠. 행복하죠. 그런데 명예를 얻으면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물론 약간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사람의 평가 잘한다고 하면 좋으니까. 그런데 언제나 사람의 평가는 불완전합니다. 그 평가가 늘 바뀝니다. 금방 곤두박질 치기도 합니다. 막 좋았다가 금방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 기사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명예도 참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권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권력을 정의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조종되지 않을 정도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은 힘을 가지면 안전하게 느껴지고 더 자신감도 막 생기고 그래서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진짜 그럴까요? 권력자는 더 불안함을 느낍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나 러시아 푸틴만 봐도 늘 숨어 다니지 않습니까? 암살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권력자일수록 또 인격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권력도 최고 정점자들을 보면 그렇게 온전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돈은 뭐 어때요? 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죠. 머니머니 해도 돈이 최고 아닙니까? 머니가 최고죠. 재산 있으면 쾌락도 명예도 권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챙겨간 게 돈이었죠.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돈으로 쾌락을 샀습니다. 오늘날 이 돈이 강력한 신이 되어 있죠. 아파트 평수 몇 평이고 어떤 차를 타고 명품 들면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도 온통 그런 광고죠. 물론 돈 필요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면 자유가 없어지거든요. 돈 필요합니다. 먹고 살 걱정에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돈 없으면 못 먹잖아요. 못 입고 시쳇말로 움직이면 돈이에요.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편리를 주긴 하지만 참된 행복을 100% 완전히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참된 행복을 보장한다면 뭐 기사에서 종종 뜨잖아요. 어쩌다가 재벌이 자살하고 뭐 연예인들 자살하고 목숨 끊고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우리가 종종 그런 기사를 접합니다. 그러니 돈이 필요하지만 온전한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궁금해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건대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그때 행복을 누려요. 느낍니다. 연애할 때 생각해보시면 돼요. 연애할 때. 그건 자녀들 이렇게 연애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표정이 다릅니다. 한참 사랑에 빠진 28 청춘 그 대학생 청년들이 막 썩을 표정하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좋아 죽어요. 아드레날린이 과다분비입니다. 얼굴에 막 빛이 나고. 왜 그럴까요?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0: 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착각해서. 그 착각이 지속되는 동안은 행복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영원히 뜨거울 것 같았던 그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시들해집니다. 그때 이제 깨는 거죠. 아니구나.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까운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이유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준 엄마가 있기 때문이고 아이들만 행복합니까? 거꾸로 엄마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하고 파고들지 않습니까? 그 품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의 재산을 다 날려요.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올려요. 그때야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아들이 아니라 날 종으로 써달라고 하자. 이게 아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거짓골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멀리서. 그리고 그 어르신이 채통없이 막 뜁니다. 냅다 뛰어와서 냄새나는 그 노숙자 아들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말이 나와요. 아버지, 아버지, 저를 이제 종으로 말을 다 하기도 전에 그 말을 끊고 가서 씻기고 내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잔치를 열어라. 송아지 잡고 동네 잔치 열자. 아들이 동네 유지인 아버지 배신하고 가문의 먹칠을 하고 재산 팔아서 떠났는데 아버지는 그 모든 수치를 자신이 감당하고 아들 다시 껴안고 회복시킵니다. 말 그대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복음, 가장 좋은 소식,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남녀의 사랑으로 생명이 탄생하듯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이 우주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싶어 합니다.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여전히 집 나간 아들처럼 쾌락, 명예, 권력, 돈에서 행복을 찾겠다고 아버지를 떠나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아올 때, 십자가에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날 때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배 아파 난 아들을, 아이를 무조건 사랑하는 엄마처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품으로 다시 파고들기만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비루한 우리 인생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고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 그분의 사랑을 당신이 꼭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에 간략한 인적 사항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그리고 의무를 정한 헌법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신앙생활에도 헌법이랄까요? 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율법이 있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냈지만 이제는 말씀이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셨지요. 그 사랑의 법, 또 중보 기도로 함께하는 오늘 소망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한교회 김철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세상의 법은 이제 헌법이 있어서 제헌절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말씀이신 친히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걸 저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한번 풀면 좋을까요?
1: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법 중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멘.
1: 그리고 이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또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0: 예.
1: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열어 주시고 또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주셨습니다.
0: 아멘.
1: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생명의 길로 갈 뿐 아니라 또 하나님과 또 관계도 맺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함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0: 아멘.
1: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인도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0: 아멘. 자, 목사님 정말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했다는 그 로마서 말씀이 또 생각이 나고요. 우리가 그 길 따라서 또 그 법 따라서 주님께 더 닮아가는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소망의 기도 첫 번째 목사님께서 이런 제헌절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에게 이 생명의 법으로 나타나 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그 길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로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1: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계셔서 대한민국이라는 귀한 나라를 세워주셨고 또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를 만들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헌법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0: 아멘.
1: 이 헌법을 만들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면서 이 법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날까지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이 항상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고 날마다 날마다 성화되어 성령을 따라 하늘나라 천국 가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날마다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걸음걸음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빛 되신 하나님의 은혜

0: 우리가 우리의 가는 길들을 이루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세상은 많이 어둡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가는 그런 걸음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생명의 법이 되시는 그 주님, 그 은혜 따라서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고요. 특별히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중보할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역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문자로 기도의 제목 올려주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번호는 소개하지 않고 익명으로 처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안교회 김철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0: 심형진의 음성으로 비 준비하시니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지역에 따라 무더운 날씨 가운데 비가 많이 오는 곳들도 있는데요. 지금 울산 지역은 비가 지금 거의 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도 비가 많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비가 내려야겠지요. 자, 오늘 소망의 기도는 주한교회 김철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찬양이 나가는 동안에 목사님과 또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많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수적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신 분들은 주 안에서 더 부흥하는 그 심령의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소명받아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교역자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1: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셨고, 또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교회가 하나님에서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쫓아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세상과 짝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 유혹에 넘어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이기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운동과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교회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도 먼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 능력의 말씀들이 생수와 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성령에 부어주신 은혜들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시며 성령의 불이 붙어지게 하사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붙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사랑의 불이 붙어지며 전도의 불이 붙어지게 하시고 심령이 불이 붙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온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 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0: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 전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고 그런 그릇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야 한국교회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과 성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골목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쉼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협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들, 특별히 이단들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꺾어주시고 또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잘못된 사상 모든 생각들을 바꾸어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의 교회들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들로 성장하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성령의 바람이 교회들마다 불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 울산 땅에도 나타나게 하셔서 울산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의 용사들을 깨워주시고 전도의 사명자들을 일깨워주시며 영혼 사랑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가르치며 교육하며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많이 생겨나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사옵고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쉬지 않고 이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의 목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시간을 이어가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자, 이번에는 8030번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샬롬,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92세가 되신 친정아빠는 요양원에 사시는데 다른 건 잊으셨어도 예배 시간은 안 잊으시고 좋아하십니다. 천국 가시는 날까지 더욱 주님 사랑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88세이신 친정엄마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더욱 천국 소망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아, 목사님, 정말 그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제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더 오래 사시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8030번님처럼 부모님이 이제 90세 전후이신데 이렇게 오래 사실수록 더 영육간에 강건하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묻어나는 기도의 제목이네요. 우리가 또 많은 분들도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같은 기도의 제목, 나도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2: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이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연세가 드셔도 또 이렇게 예배 시간을 좋아하시고 또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2: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8030님,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1: 주님,
2: 특별히 92세의 친정아버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 아멘.
2: 성령 하나님이 아버님의 마음속에 여전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날까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하나님께서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또 친정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정어머님께서도 소망을 하늘에 주고 늘 믿음 가운데 천국 가는 아름다운 영생 얻는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2: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며 또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늘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하나님이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일 하러

0: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의 눈물과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노년에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며 또 그분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 올려주실 분들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안교회 김철수 목사님과 함께 소망의 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울산 극동방송 전속 여성합창단의 찬양으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송 메들리로 함께 하시지요.

0: 울산극동방송 전속 여성합창단의 찬양으로 찬송 메들리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에 주한교회 김철수 목사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듣고 계십니다. 기도의 제목들 저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중보로 동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특별히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에서 저희가 이 기존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목사님?
1: 네, 그렇습니다.
0: 예, 이 다음 세대가 살아갈 때이 세상의 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도 결국에 이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세상의 출산율도 떨어지지만 교회에 나가는 우리 자녀들도 사실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 일선에 계시는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께는 좀더 심각한 일이 느껴질 텐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1: 예, 제가 한 2년 정도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농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일 제가 전도를 해보았는데, 옛날 저희들하고 지금 아이들하고는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옛날 저희들은 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신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고 하면, 요즘 애들은 풍요로워서 그런지 자유로워서 그런지 관심이 없습니다.
0: 아, 그런 차이가 또
1: 예,
0: 있네요.
1: 관심이 없고 또 기독교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반감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뭐 여론도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환경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 삶 자체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아이들에게 계속 다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저한테는 아이들이 마음이 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저만 보면 좋아하고 만나면 또 웃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면 요즘은 이제 조금씩 귀를 기울이긴 합니다. 근데 한 2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0: 2년의 수고가 결 헛되지 않습니다만 참 예전에 비해서는 그 좁히는, 그 간격을 좁히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리네요.
1: 아이들이 일단 마음의 문이 너무 굵게 닫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니까 부모님이나 뭐 선배님이나 스승님이나 또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0: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은 저희가 전하는 그 복음에 직접 역사하셔서 또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텐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의 예배당이 비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삶을

0: 그 중보를 놓치지 않아야 될 텐데요. 오늘 목사님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으며 또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킨 한국 교회입니다만
0: 주님.
1: 지금은 다음 세대를 교회마다 찾아볼 수가 없고 수많은 교회들은 이미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학생에도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음 세대의 관심을 가지고 힘쓰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깨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아이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풍요로움과 자유로움과 또 자기만을 위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눈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눈물이 없습니다.
0: 주님.
1: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서 아이들은 점점 교회를 멀리 떠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무릎을 다시 새롭게 하게 하시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리하여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0: 아멘.
1: 저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각종 모든 잘못된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저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수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핸드폰과 기계와 게임에 빠져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힘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0: 주여.
1: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0: 아멘.
1: 저 영혼들을 하나님이 건져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를 통하시든지 어떤 사람을 통하시든지 저들의 마음에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복음을 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의 선생님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며 눈물로 저들을 양육하며 길러갈 때에 한 생명 한 생명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만나서 많은 아이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품으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러나 하나님 안타깝게도 교회마다 주일학교 학생회가 없습니다.
0: 주여.
1: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0: 아멘. 주여.
1: 하나님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비전과 열정과 성령의 충만함과 영원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들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자라며 말씀 위에 굳게 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아이들로 성장해 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변화시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를 위하여 일선에서 수고하는 수많은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어느 시대보다도 강력한 성령의 불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는 현장마다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아이들을 모아주시고 청소년들을 모아주셔서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이 땅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모든 일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이제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응답을 기대하며 간구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가족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 큰 주제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올려주시는 모든 우리 전파 선교사님과 방송 가족분들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주한교회 김철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아멘. 자,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자라고 있습니다.

0: 얘들아, 밥 물어 온더라. 밥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온산중앙교회에서 창립 31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열립니다. 이번 감사예배는 말씀특강으로 진행되며 덕화교회 김형패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7월 19일 주일 오전 11시에 온산중앙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0985번, 지역번호 052-237-0985번, 온산중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1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대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 어떻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지원하게 되신 거예요?
1: 방송국이라는 곳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어린이 합창단도 과연 우리가 저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해보자, 용기를 어떻게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면서 애가 또 신앙에서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단을 하게 되었죠.
0: 네, 그렇게 실제로 어린이 합창단에 보내셨는데 솔직한 마음 궁금합니다.
1: 모두들 다 잘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을 너무나 이렇게 다 똑같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잘했고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셔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너무 융화가 잘 되고 신앙의 선후배, 네, 선후배가 또 생겨졌고 공연을 하고 이제 막 자기가 애를 쓰고 이제 너무 보람을 느끼고 뿌듯해하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이가 좀 잘 성장하고 있구나 뭐 그런.
0: 자녀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같으세요?
1: 제가 이제 오면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하고 네가 어떤 점이 좀 많이 좀 좋은 것 같냐 물어보니까 이제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우울감이 있대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 오는 시간만큼은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그런 감정이 많이 없어진 것 같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잖아요. 이게 애들이 너무 건전하게 안정된 단체에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0: 네, 여러분,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이런 곳입니다. 학원도 좋고 학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자녀에게 찬양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끔 좋은 기회를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입단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거나 울산 전화 052-229-9000번, 052-229-9000번,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2: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1: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2: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3: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심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병영교회 서진교 목사님의 메시지 함께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병영교회를 섬기는 서진교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에는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던 야곱 이야기죠. 그런데 형의 축복권과 또 장자권을 가로채고 이제 도망갔던 그 야곱이요, 이 베델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기꾼 야곱이 어느새 기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어떻게 기도자가 될까요? 참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럴까요? 분명한 건 아마 누군가가 야곱을 위해 이미 기도를 했기 때문이고, 생각해보면 그 기도들이요 계속 쌓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건 다 정립되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밝은 미소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인상 정립되죠. 그리고 많이 그러면요 건강이 또 정립되잖아요. 다독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교양과 지식이 또 정립됩니다. 약속 잘 지켜보세요. 신용이 정립되죠. 그리고 감사가 넘치면, 우리 늘 그러잖아요, 은혜가 넘친다고요.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위해 꾸준히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사라지겠습니까? 분명히 정립됩니다. 분명히 정립되고 그 기도가요 어쩌면 그 사람을 바꿔냅니다. 야곱에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버지 이삭이 있었어요. 다 아시죠? 그분들이 아마 야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 기도들이 하늘과 땅을 잇는, 땅과 하늘을 잇는 계단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더니, 어느 날 때가 되니까요 야곱이 가장 집을 떠났죠. 또 고향을 떠났죠.

외로울 때 그때 사닥다리 환상으로 보였던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야곱을 바꿉니다. 참 희한해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해요. 이렇게 말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보세요. 누군가 기도를 했죠. 그 기도가 쌓인 곳은요. 아무리 떠나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놓치지 않아요. 하늘에서요 땅을 잇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만큼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기도가 있는 그 자리였어요. 기도가 쌓이는 그 자리였어요. 아무리 떠나도요. 집을 떠났죠. 고향을 떠났죠. 부모를 떠났죠. 다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떠나게 버려두지 않아요. 기도가 있는 한. 기도가 쌓인 그곳에. 저는 제 할아버지의 기도로 사실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었다고 굳게 제가 확신해요. 제 할아버지는 선교사가 방문했던 집에 머슴살이 하면서 선교사의 구두 정리하다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습니다. 고향 일대에서는요 저희 할아버지 부를 때 집사 영감님, 집사 영감님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랬냐 하면 할아버지는 교회를 집처럼 드나들며 늘 기도하셨던 분이었어요. 저를 업고 키우셨어요. 농번기 때 아버지 어머니 모신기 나가면요 할아버지는 저를 늘 등에 업으시고 교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우리 진교는 잘 된다. 우리 진교는 앞으로 큰 일꾼 된다. 하나님 우리 진교를 큰 일꾼 삼아주세요. 큰 일꾼 삼아주세요. 늘 노래처럼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믿음의 기도는요. 한 계단 한 계단 쌓여갔어요. 게다가 고향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평생을 섬기셨던 제 아버지 가난해서 초등학교 중퇴자였어요. 그 아버지가 고향 교회를 건축하는데 순수하게 감동되어 땅을 드렸던 그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이 외동아들을 또 주의 종으로 바치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내 아들 목사가 되고 학자가 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도가 그 성전에서 또 한 계단 한 계단 쌓여갔습니다. 2006년 아버지가 천국으로 부름받은 그 해였어요. 저는 학위 과정을 다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동년 늦여름에 영국으로 학업의 길이 열려서 무려 한 15년간을 런던에서 공부와 목회를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기도로 구축된 이 사닥다리 덕분에 일명 런던 비사잖아요. 세계적인 살인물가라 불리는 그곳에서 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학업과 목회도 성실하게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 같았어요. 그때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땅과 하늘을 잇는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의 사닥다리가 제가 한국을 떠났더라도 그곳에 기도가 있으니까 기도가 쌓여 있으니까 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저를 도와준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너무 놀랍게 느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제가 영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오게 되었는데요. 참 여기에도 기도하신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기도가 너무 컸다는 걸 느껴요. 이 야곱이 그가 머문 그곳을요 이름을 바꿔요. 루스에서 베델로. 저도요 완전 제 삶의 현장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이제 울산으로 바뀌었는데요. 제가 이곳에 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부임받은 교회가요 울산 최초의 복음의 근원지인 병영교회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기도가 제일 많이 쌓인 곳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또 기도의 사닥다리를 보라고 이곳에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한 계단 한 계단 그래서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를 늘 봅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기도 목회를 지금도 펼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떠나 있어도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정립돼요. 행여나 지금 교회를 떠난 분들 계시죠? 전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사기꾼 야곱이 기도자로 바뀌면서 그가 머물렀던 루스라는 곳도요, 베델로 바뀝니다. 하나님 집으로 바뀌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전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 떠난 사람, 야곱, 사기꾼, 누구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쌓이면서 끊임없이 땅과 하늘을 잇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로 연결시켜서 불러내시거든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변화시키세요.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기도자와 기도했던 그 자리를 완전히 바꿉니다. 돌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인이 성전에서 기도를 정립하세요. 쌓아놓으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돌아오셔서 성전에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스가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뀐 것은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끝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첫째,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둘째, 교회로 돌아와 기도하세요. 수많은 사람의 기도가 쌓인 그곳,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부르짖은 수많은 이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게 뜨거운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시 멈춰 계신가요? 돌아오세요. 골목 어귀에서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시 영접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는 마음이 드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원하시는 분에겐 좋은 교회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올해 극동방송이 창사 70주년을 맞았습니다. 1956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끊임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방송사역을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주신 전국의 방송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전국의 70개 미자립교회를 선정해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국교회와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극동방송의 모든 사역 뒤에는 수많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유일한 북방 선교방송이자 순수 복음방송인 극동방송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귀한 방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목도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떠셨어요?
1: 극동방송 70주년. 사실 시작을 팀 선교사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운영난에 힘드니까 우리가 아세아 방송을 제주도에 설립을 했는데 본래 팀 복음 방송, 해외 국제 복음 방송 팀 방송이라고 그랬는데 언젠가 저분들이 극동 방송으로 상호를 바꿨어요.
0: 네.
1: 근데 극동 방송이 본래 미국에 있어 가지고 중국에 또 비울빈에 중국을 겨내서 방송을 전하기 복음 방송을 전하기 위해서 오키나와하고 비울빈하고 필리핀하고 있었는데 극동방송이 경영이 어려우니까

0: 의도록 인수를 해서 같이 공동 운영을 하자고 한 5년 동안.
1: 네.
0: 그래서 팀 미션이 시카고에 본부가 있는데 나더러 시카고에 오라고 그래서 그런 걸 다 법 변호사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아마 하나님께서 1970년도인가 합병을 해가지고 아세아 방송, 팀 방송이 극동 방송으로 7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그 70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제거해 주시고 극동 방송이 유일한 복음 방송으로 사실 북한, 한국은 물론 시베리아, 몽골까지 중국, 일본까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연락이 오고 중국에서도 연락이 오고 소련, 저 덴마크, 노르웨이에서까지
1: 네.
0: 극동방송 들린다고 연락이 오니까 맞습니다. 대단하죠?
1: 맞습니다. 그 유럽에서 들은 그 전파 녹음한 것도 보내왔더라고요.
0: 그렇죠. 중국에서도.
1: 네. 맞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은 오랜 시간 국내외 다양한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해왔는데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좋은 찬양 사역자들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도 외국 찬양들로 은혜를 더하려고 합니다. I'd rather have in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조지 베버리시아의 곡, 또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빌 게이더, 또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I must tell Jesus, Don Machuca의 오케스트라, 이렇게 세곡 함께 하겠습니다.

0: 짠.
1: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극동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방송가족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는 전파 선교사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2: 그런데 이제 이런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 나는 또 어저께 어느 권사님 71살 된 분이 1억 헌금을 하셨어요.
1: 네.
2: 깜짝 놀랐죠?
1: 맞습니다.
2: 왜냐 아까 테마는 어디 뭐 정기 적금이 만료가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동안에 극동방송에 엄청 은혜를 받았다고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1억 헌금을 보내셨어요.
1: 네.
2: 제가 전화를 해봤어. 전화 받으면서 너무 극동방송에 고맙고 이사장이 당신한테 전화까지 해줬다고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나는 그렇게 제 전화 받고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회사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오늘도 미국에 프랭클린 그램, 빌 그램 목사님 아드님
1: 네.
2: 사모님이 지금 수술을 받으러 비행기 타고 샬럿 노스캐롤라이나 간다고 기도를 부탁해서 우리 장로 직원들이 가서 기도실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결과가 좋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1: 아멘.
2: 세계 전체 나라들에서 기도 제목도 오고 헌금도 오고 또 방송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방송은 계속 해야 되겠다.
1: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은혜 가득한 방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고 있는 박집사입니다. 저는 학교에 믿음으로 섬기는 교사 기도회가 있어서 어떤 교사 기도회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 통해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아이들에게 나는 얼마나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그 질문에 떳떳할 수가 없었습니다. 퇴근하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집사 올림.
1: 네.
2: 참 귀한 사연들이 있죠.
1: 네, 사연 감사드립니다.
2: 귀한 사연들을 읽으면서 힘들어도 방송은 계속 해야 되겠다.
1: 네, 사연 보내주신 성도님께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시면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온산중앙교회에서 창립 31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열립니다. 이번 감사예배는 말씀특강으로 진행되며 덕화교회 김형태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7월 19일 주일 오전 11시에 온산중앙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0985번, 지역번호 052-237-0985번, 온산중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1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

바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예.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계신데 오늘 본문 한복판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질투를 한번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요 여기. 나도 질투를 해봤고 질투가 나에게 도움 주는 것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질투하고 사람의 질투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사람은 째째하게 자기 애인이 다른 남자하고 좀 얘기하면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한 회사에 자기도 열심히 일했는데 옆에 친구가 먼저 진급을 하고 자기 진급에 떨어졌으면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 유명한 사람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질투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질투하는 경험이 좀 있을 거예요. 애들 초등학교에 듣든지 유치원에 듣든지 거기서 프로그램 하는데 옆에 집 아이는 잘하고 자기 집 아이는 거기 끼지도 못하면 괜히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가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LA 타임스 유명한 신문이에요. 거기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 이름이 제넷 쿡. 취재 중에 짐이라고 하는 어린 흑인 소년을 만났습니다. 짐이는 그의 부모가 어려서부터 짐이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시켰고 그 약에 취해서 처참한 상황에서 도로 댕기면서 돈 구걸해갖고 오라고. 불쌍하게 보이는 그 흑인 짐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뭐 10전도 주고 1달러도 주고. 제넷이라고 하는 기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수차례 지미를 만나 취재를 했습니다.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 범죄를 저지르면서 형편없이 살아가는 흑인 소년 지미라고 하는 애를 기사로 생생하게 전달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어린이 학대 마약 중독을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여자 기자는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펄리츠 프라이스를 상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여러 기관에서 짐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을 지금이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이루어졌을 때에 그 아이를 소개해달라고 제넷이라고 하는 기자에게 얘기를 했지만은 취재원의 보호 원칙이라고 하는 먼저라며 거부를 계속합니다. 낌새가 수상해서 워싱턴 포스트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는 짐이라고 하는 소년은 가공인물이고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워터게이트 스캔들 특종으로 펄리츠 프라이스 상을 탄 거를 보고 질투를 한 제넷이라고 하는 기자가 거짓 기사로 결국 원하는 바를 이루었지만은 모든 것이 들통나 상도 뺏기고 자신의 꿈이었던 기자 자격도 박탈을 당합니다. 질투와 거짓은 모든 죄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눈이 멀면 눈앞의 죄도 죄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사람의 질투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비슷한 결렬하고 조잡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최선을 요구합니다. 최선의 봉사, 최선의 기도, 최선의 사랑, 최선의 전도, 최선의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 하나만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상 아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시간과 물질과 자기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더러 무슨 우상이냐? 아유, 뭐 많죠. 출세에 대한 우상, 경제, 재산에 대한 우상, 외동딸, 외아들에 대한 우상, 걔들이 어디 가서든지 모든 거 다 1등이로 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첫째를 원하지 둘째를 원치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first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머니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진다. 오늘 첫 번째 대지를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재능을 원하십니다. God wants a talent. 하나님께서는 적고 큰 재주를 다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 재능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해서 쓰느냐, 나를 위해서 쓰느냐, 세상을 위해서 쓰느냐, 부모를 위해서 쓰느냐, 그 재능,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재능, God wants our talent.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을 때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게 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어떤 면에 보시면 하나님 욕심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겨야 축복을 받지. 마귀를 섬기다 보면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개인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몇 개나 되느냐 한번 따져보세요. 로마서 12장 6절에 거기 일곱 가지 재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예언, 믿음으로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상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God wants my talent.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모든 재능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신 영적 재능이 있어요. Divine talent. Divine talent.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엄청 감동을 주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찬양할 때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재능도 바치세요. 하나님을 위해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주 하나님 크시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런 찬송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성대로 하나님 앞에 불러드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한 재능이 있어요. Dedicated talent. 하나님의 바친 거예요. 전도서 9장 10절에 보시면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 그게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보시면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실천하는 재능, Demonstrated Talent. 이건 나는 사사기 7장에 보니까요 거기 기디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농사짓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디온에게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몇만 명을 많았어요. 하나님이 야 이거 너무 많어. 너희들이 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줄여. 그래서 그 군대들을 데리고 가서 강 옆에서 물을 으뜩이 먹나. 이렇게 해서 군인을 보면서 먹는 사람들은 데려가고 그냥 개울에서 뭐 강에서 그냥 먹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보내라. 300명이 이렇게 적군들을 보면서 먹는 거예요.
300명 용사를 데리고

크게 승리를 했어. 그 승리는 기드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갖다 줍니다. 참 하나님께서 실천하는 재능, 네 번째로 파괴된 재능도 있어요. Destroy talent. 그게 어디 있느냐?

처주가 한 사람이 그런데 자기가 딜라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당신 힘이 어딨는가 계속 물어보는데 몇 번 거짓말을 했는데 여자의 끈질긴 것은 남자가 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 머리를 조금만 자르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 힘이 없어진다. 딜라이라 무릎팍에서 지금 삼손이 잠들어 있는데 가위를 가지고 머리를 조금 잘랐어. 그것도 모르고 적군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원수들이 쳐들어오는데 자기가 그저 힘이 있는 줄 알고 대항을 했는데 아니라 붙들려갔어. 그래가지고 발도 쇠고랑 손도 쇠고랑 목도 쇠고랑 해가지고 큰 대궐 옆에서 지금 사람들의 노름거리가 데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삼손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탤런트는 완전히 파괴가 됐어. 머리가 다시 자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수백 명의 고관들이 와서 잔치 즐겁게 하고 있는데 삼손이 그 어린 소년들어 야 나 좀 저 대들보이는 기둥이로 좀 안내 좀 해달라. 눈까지 다 파버렸어. 거기 가서 이 커다란 기둥 두 개 사이에 놓고 자기가 힘이 생기니까 이거를 밀어붙이니까 지붕이 폭삭 내려앉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다 같이 죽었어. 파괴된 능력. 어떤 사람이 무리 목사님에게 상속을 다 남기고 그 가족, 너무나 가난한 가족이 그걸 상속을 했는데 직접 다 주지 않고 목사님에게 필요할 때만 필요한 만큼 주어라. 왜? 자산 갑자기 생기면은 돈이 갑자기 생기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죠. 그래서 재산이 갑자기 생기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변하느냐? 낭비하는 경유가 생기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고 셋째는 생명의 위험이 뒤따를지도 모르니까 이러한 갑자기 생기는 재산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굉장히 지혜와 청명이 필요한데 참 하나님께서 무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가난한 가정에 갑자기 유산을 크게 받았는데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 돈이 다 당신 것인데 슬기롭게 사용하십시오. 아직도 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쪽지도 함께 넣은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참 그 예화에 감동을 받은 필립 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 듣고서라는 찬송을 썼죠.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집 짓고 잘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지만은 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밭에 세웠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원하십니다. God wants our time. 때를 아껴라. 때를 얻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25시간, 26시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이 줬는데 그 시간을 소중한 선물로 알고 낭비가 얼마나 많고 쓸데없이 쓰여지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잡담과 험담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보다 많지 않은가?

예상 잡지나 신문을 보는 시간하고 성경 보는 시간하고 어떤 게 더 많은가? 하나님을 위해서 십일조를 바치나 안 바치나 하나님께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 시간도 똑같이 주고 하나님께서 다 공평하게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죠.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 연합군이 독일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10마르크를 다 나눠줬어. 국민 전체. 그 10마르크를 가지고 재벌이 된 사람이 있고 10마르크를 가지고 그냥 허비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 주신 타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데 내가 24시간을 받았지만은 사실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은 아마 우리는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시간, 경배와 예배의 시간을 원하고 계시죠. Time to worship.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예배로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는 시간을 원하십니다. Time to wait. 사실 우리는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되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은 기다리는 시간. 세 번째로 사역하는 시간을 원하십니다. Time to work.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에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일할 시간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되죠. Time to work.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 다음에는 실천하는 역사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사랑도 실천이 필요하고 전도도 실천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기뻐하는 시간, time to rejoice.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주께로 나오면은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맨날 내 천자만 그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기뻐서 얼굴에 미소를 짓고 다닐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자.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 번째 대목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혀 원하십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이 혀가 문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혀를 원하신다. God wants our tongues.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잠언에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쁜 말 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고 격려되는 말만 하고 남 깎아내리고 남 험담하는 거 하지 않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랬어.

0: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말은 사상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의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로 하라고, think right. 그렇기 때문에 잠언 볼 것 같으면은 그런 말씀이 있고,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화를 바로 하십시오. Talking right.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진실이냐 사실이냐 알고 말을 하고, 친절하냐 비난하는 거냐 생각하고 말을 하라고 해서, 꼭 이 말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한 번 정도 생각하고 그 말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감는다고 그랬죠.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이 되느니라. 만족하게 된다고 그래서, 왜? 사람들이 말 한마디 잘 해주면은 그 말 한마디가 용기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내뱉는 말 중에서 100%는 안 되더라도 90% 정도는 남을 격려해주고 남을 사랑하는 말이 나와야 되지 않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여 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탕자가 아버지한테 한 얘기요. 그때 아버지가 개를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춰주고, 입 맞췄다는 건 사랑의 증표예요. 왜 돼지어력간에서 일에다가 왔으니까 냄새가 나는데도 돌아온 아들,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던지 만나자마자 개를 포옹하고 입을 맞힐 정도요.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을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 그러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보다는 남에게 은혜를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극동방송 이사장이시고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님이신 김장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온산중앙교회에서 창립 31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열립니다. 이번 감사예배는 말씀특강으로 진행되며 덕화교회 김형태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7월 19일 주일 오전 11시에 온산중앙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0985번, 지역번호 052-237-0985번, 온산중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1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 어떻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지원하게 되신 거예요?
1: 방송국이라는 곳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어린이 합창단도 과연 우리가 저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해보자, 용기를 어떻게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면서 애가 또 신앙에서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단을 하게 되었죠.
0: 네, 그렇게 실제로 어린이 합창단에 보내셨는데 솔직한 마음 궁금합니다.
1: 모두들 다 잘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을 너무나 이렇게 다 똑같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잘했고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셔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너무 융화가 잘 되고 신앙의 선후배, 네, 선후배가 또 생겨졌고 공연을 하고 이제 막 자기가 애를 쓰고 이제 너무 보람을 느끼고 뿌듯해하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이가 좀 잘 성장하고 있구나 뭐 그런.
0: 자녀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같으세요?
1: 제가 이제 오면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하고 네가 어떤 점이 좀 많이 좀 좋은 것 같냐 물어보니까 이제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우울감이 있대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 오는 시간만큼은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그런 감정이 많이 없어진 것 같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잖아요. 이게 애들이 너무 건전하게 안정된 단체에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0: 네, 여러분,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이런 곳입니다. 학원도 좋고 학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자녀에게 찬양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끔 좋은 기회를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입단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거나 울산 전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제가 어렸을 때 이 제헌절, 오늘 제헌절이잖아요. 빨간 날이었고 쉬는 날이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쉬지 않았죠. 자, 올해는 다시 공휴일로 됐습니다. 18년 만이라는데요. 자, 오늘 금요일이어서 이곳저곳으로 떠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공휴일을 이용해서 또 이곳저곳 교회에서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있겠죠? 아마 이 시간에 또 방송 듣는 분들, 운전하시면서 듣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더운 날씨에 자동차 타이어 여러분 잘 확인하시고, 또 에어컨, 냉방병 조심하시고, 즐겁고 복된 휴일, 주말 맞으시고, 근데 오늘부터 놀자 해가지고 주일 예배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자, 특별히 작년이든 우리 다음 세대 한 영혼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며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네, 이분들 격려와 기도 여러분 많이 해주시고요. 자, 7월 17일 금요일 제헌절에 보내드리는 새끼라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싱그룹 뭉게뭉게 여름성경학교 교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캔송 키즈 앨범에서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자 오늘 재연절 오래간만에 18년 만에 빨간 날 아주 즐겁게 보내시는 분 많으시죠? 물론 구슬땀을 흘리면서 이것저것 준비하시고 또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즐거운 찬양과 함께 이 극동방송 새끼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된 그 영혼들 만나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어둠 속에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이제 참빛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 이제 빛의 자녀가 됩니다. 자, 어둠 속에서 환한 빛으로 다시 거듭나는 인생들 많이 생겨나길 원하면서 다윗과 요나단 내가 어둠 속에서

0: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유충민님 되시죠?
1: 예.
0: 아유,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 통화 지금 괜찮으세요?
1: 예.
0: 아, 우리가 4월에 통화했어요. 올해 4월에.
1: 예.
0: 그때 4년 방학.
1: 예.
0: 주일학교 교사도 하셨고.
1: 예.
0: 그렇죠. 코로나 방학.
1: 예.
0: 그때 저랑 이제 영접기도 하고 교회 가기로 했는데.
1: 예.
0: 아, 제가 이제 언젠가 4년 방학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받았거든요, 제가.
1: 예, 방학했다가 계약했다고.
0: 그렇죠.
1: 문자,
0: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간직하고 있다가, 예. 나중에 전화해야지 했는데 좀 늦었네요.
1: 예.
0: 정말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그때 그러면은 전화 통화하고 바로 갔나요?
1: 그 주가 부활주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0: 오, 딱 부활주일 지나고, 4월 10일인가 부활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때쯤.
1: 그 주일 거예요.
0: 예, 그 주에. 그 주에 예. 딱 가셨어요.
1: 예.
0: 어디로 가셨어요?
1: 제가 다녔던데요. 거기가. 지구촌교회.
0: 지구촌교회?
1: 예.
0: 지금 용인에 계시잖아요.
1: 예.
0: 예. 4년의 방학을 끝내고 다시 또 돌아오셨네요. 너무 예. 잘하셨습니다.
1: 그런데 교사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0: 아, 그래요. 그건 천천히.
1: 예.
0: 일단은 이제 봉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1: 예.
0: 예배를 잘 회복하시고. 첫 예배 어떠셨어요? 4년 만에 드린 첫 예배.
1: 그냥 눈물이 났네요.
0: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간만에 계약하는 분들 공통점이 첫 예. 예배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1: 예.
0: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그래도 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지금까지도?
1: 예. 예.
0: 어떻게 혼자 가셨어요?
1: 예.
0: 가족 중에 어떻게 혼자 지금 믿고 계시는 거예요?
1: 아니요, 원래 다녔는데.
0: 네.
1: 직장 때문에 제대로 다니지를 못해요.
0: 누가? 가족이요?
1: 대겸, 예, 가족이.
0: 아내가?
1: 예.
0: 아내가 주일날 일을 하나 봐요?
1: 예, 저도 일하는데.
0: 예.
1: 저도 조금씩 시간 내서 가는 거고.
0: 그러니까 일단 혼자 열심히 잘 다니시고.
1: 예.
0: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서.
1: 예.
0: 나중에 아내도 꼭 같이 갈 수 있도록. 아내도 지금 방학 중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아내도 꼭 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1: 예.
0: 자, 그때 선물을
1: 예.
0: 선물을 그때 주얼리 아내한테 잘 전달하셨나요?
1: 예.
0: 그래요. 아, 연어도 받으셨고.
1: 예.
0: 예. 잘 됐네요. 잘 됐어요. 이번에 이제 축하 선물로 축 예.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1: 예.
0: 꽃바구니 선물 보내 드리겠습니다.
1: 예. 예, 감사합니다.
0: 정말 축하드리고.
1: 예.
0: 방송도 지금도 잘 듣고 계시나요? 새끼라랑?
1: 예.
0: 그래, 이제, 아내는 혹시 방송 들으세요?
1: 아니요. 저는 운전 중이니까, 들을 수 있는 거고.
0: 네네.
1: 근무 중이라서 못 듣는 거고.
0: 그래도 혹시 이제 또, 뭐, 휴가도 있고, 뭐,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1: 차를 이동할 때는 듣고. 예.
0: 이번에 꽃바구니 받으시면,
1: 예.
0: 그때 나를, 이제 교회 갈 수 있도록 도와준 극동방송에서 예. 보낸 꽃바구니라고 하면서 아내도 예. 살짝 이렇게 극동방송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꼭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1: 예, 알겠습니다.
0: 알겠죠? 예.
1: 예.
0: 저랑 감사기도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1: 예.
0: 저 따라서
1: 예.
0: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구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1: 예.
0: 너무 잘하셨고요.
1: 예.
0: 자, 우리 용인에 계신 유충민님 앞으로 계속
1: 예.
0: 좋은 소식 들려주었으면 좋겠고요.
1: 예.
0: 혹시 인생 찬양. 가장 좋아하는 찬양,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 한 곡만 고르자면
1: 이렇게 한번 신청했었는데
0: 예,
1: 십자가 군병.

0: 해가 군병들아.
1: 예.
0: 왜 이 찬양이 인생 찬양이에요?
1: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으로도 있었고요.
0: 오.
1: 제가 원래 독립중대라서 대대랑 있는 게 아니고 독립중대라서.
0: 예, 예.
1: 거기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처음에 인솔을 하게 됐어요.
0: 네, 네.
1: 아, 처음에는 제가 원래 보병 출신이었다가.
0: 네.
1: 공병대로 전출을 갔는데.
0: 네.
1: 공병대 대대랑 있는 게 아니고 독립중대로 있는 거예요.
0: 네, 네.
1: 그래서 기천부를 다 인솔을 하게 됐어요.
0: 오.
1: 원래 보병에 있을 때는 제가 주차로 끊다 보니까 소대 군종병 하다가.
0: 네.
1: 중대 군종병을 맡게 됐는데.
0: 네.
1: GOP를 들어가야 되는데 GOP를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0: 네, 네.
1: 대대, 군대 가면 대대장님한테. 건강 상태를 집어넣잖아요.
0: 네, 네.
1: 거기에 이제 GOP 들어가다 보니까 천식, 기관지염, 충농증, 비염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0: 네.
1: 그래가지고 제가 GOP를 못 들어가게 돼서. 전출을, 공병대로 전출을 가면서 그렇게 시작돼가지고.
0: 네.
1: 중대, 이제 독립중대에 있다 보니까 기천부를 다 인솔을 하고.
0: 예.
1: 그 다음에 이제 회식자리에도 저를 참여를 안 시키더라고.
0: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년쯤에 이제. 기독교에 따로 이제 기독교에 군종병을 받고 이제. 거기서 찬양대회 같은 데 나가고 막 그랬었어요.
0: 네네.
1: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그 노래가 진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0: 군대에서 많이 부르셨구나.
1: 예.
0: 군종병 때.
1: 예.
0: 혹시 신학교 다니신 거예요?
1: 아니요. 신학교는 아니고.
0: 네.
1: 그냥 미션 스쿨이었죠.
0: 아,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군종병들 보면 신학생들이 많이 하던데. 야, 그래도 군종병까지 하셨으면은. 정말 충성된 정말 군병이었네요. 군병.
1: 말 이름대로 저 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충자.
0: 네네.
1: 네.
0: 앞으로 이제 계속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방학 없이 쭉 가는 걸로. 알겠죠?
1: 예.
0: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1: 예. 감사합니다.
0: 앞으로 아내까지 꼭 좋은 소식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0: 이번에 지금 아내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1: 예.
0: 아내에게 우리 사랑의 메시지 한번 보내줘.
1: 사랑하는 자기야, 비록 우리가 믿음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방학을 하다가 나만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자기도 열심히 신앙생활 받고 같이 우리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0: 아우, 좋습니다. 좋아요. 아내분, 예. 이 음성 듣고 꼭 감동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자, 오늘
1: 감사합니다.
0: 전화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1: 네,
0: 꼭 좋은 소식 들려주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자, 용인의 귀한 열매 유충민님의 신청곡 십자가 군병들아 또 이어서 주의 진리 위에 승리하여 내 영광 영광까지 옹기장의 앨범에서 메들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유충민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셨는데 아내가 이제 방학 중이라고 했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내분도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분 지금 같이 듣고 계시죠? 우리 남편과 함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가셔야죠. 꼭 좋은 소식 우리 아내분에게도 제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 전문 회사 견과 내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

1989 주식회사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가플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 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에게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송영훈 앨범에서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했습니다. 앞서 깨라깨라 새깨라 선물 소개도 했고요. 자, 이 시간에도 또 새깨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열매, 어떤 열매를 만나볼까요? 이 시간에 6392번님, 아, 이분 정말 예전에 제가 연결됐던 분인데 뒤늦게 제가 어떻게 또 문자를 보게 돼서 이분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네.
0: 예,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0: 예, 예.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번호라서, 네, 예. 거절했거든요.
0: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지금?
1: 네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0: 아, 제가 네.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문자를 주신 거를 제가
1: 네.
0: 이거를 제가 이제 딱 사진 찍어 놓고

0: 나중에 네. 꼭 전화해야지 하면서 제가
1: 아, 네네.
0: 기다렸다 기다렸다가 오늘 전화하는 건데요.
1: 아, 네네.
0: 그때 2022년도
1: 맞아요.
0: 5시에 제가 방송할 때 오후 5시에
1: 맞아요. 네네.
0: 방송 연결되고 영접기도 받고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1: 맞아요.
0: 2023년 12월 네. 11일에 세례를 네. 받고 지금까지도 네. 잘 다니고 있다.
1: 네, 중간에 좀 우여곡절이 있어갖고 한 1년 반 동안 또 쉰 적이 있었는데
0: 예, 예.
1: 다시 또 작년 반부터 열심히 또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0: 작년부터?
1: 네네.
0: 야,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제가 네.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제 이렇게 정보를 쭉 찾아봤는데
1: 네네.
0: 6392번님이 없어요. 없더라고요.
1: 아, 이 번호가요? 네, 제가 그때 보냈던 번호는 제 명의폰이고요.
0: 네.
1: 좀 문제가 있어갖고 요거는 저희 언니 명의폰으로 제가 따로 쓴 업무폰이에요. 회사에서 쓴 업무폰이라서.
0: 어쩐지.
1: 네, 아마, 네, 맞아요. 그랬을 아. 거예요. 전포상교사에도 전화번호는 다른 걸로 되어 있어요.
0: 원래 그럼 끝번호가 몇 번이신데요?
1: 끝번호는 639이 똑같아요.
0: 아, 똑같은데 중간번호가.
1: 네,
0: 예전에
1: 네.
0: 신청할 때 나빠요. 번호가.
1: 네네. 네.
0: 그게 원래 저하고 처음.
1: 맞아요.
0: 2022년에 통화할 때 그 번호군요. 그리고
1: 네,
0: 전파성 교사님이세요?
1: 네네.
0: 오, 그러시구나.
1: 네네.
0: 어쩐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이게 없어서.
1: 네. 아.
0: 아무튼 2022년이면은.
1: 네.
0: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새끼라 하고 나서 거의 한 1년 정도 됐을 때 2021년부터 제가 했으니까.
1: 네네.
0: 그때는 이제 오후 5시에 처음에는 이제
1: 네,
0: 전국
1: 맞아요.
0: 방송이 아니라 서울 네. 경기권만 할 때였거든요.
1: 아, 나.
0: 계시는 곳이 그러면 어디세요?
1: 경기 수원이요.
0: 수원이구나. 예.
1: 네네.
0: 그때는 이제 전국방송 전이었고.
1: 아, 네네.
0: 가기로 했는데, 2023년. 아, 그때 네. 그러면 바로 갔어요, 교회는?
1: 그때 바로 갔죠.
0: 아.
1: PD님하고 약속하고 그 뒤에 바로 왔어요.
0: 아이고, 그러면 좀 알려주시지, 그때.
1: 아, 그때 보냈어요, 그 다음 주에. 그래서 방송 해주셨는데.
0: 아, 진짜요?
1: 네네네.
0: 아.
1: 약속하고 주일 예배 갔다
0: 아이고,
1: 왔다고
0: 그렇구나.
1: 문자 보내서 예, 방송에도 나왔어요. 들었어요.
0: 그러면 제가.
1: 제가
0: 그 전번호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네.
1: 네.
0: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12월에 네. 세례까지 받고.
1: 네네네. 네, 네.
0: 할렐루야네, 진짜. 할렐루야.
1: 네. 네. 은혜 아주 극정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0: 지금도 극정방송 잘 듣고 계시고.
1: 아유, 눈만 뜨면 들고 잠자기 전까지 듣고 있죠.
0: 야, 새끼라도 잘 듣고 계시고.
1: 아, 지금 휴직 중이라서 듣고 있습니다. 직장에 있었으면 못 들었을 텐데.
0: 네.
1: 지금 1년 동안 어려움이 있어갖고 휴직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새끼라 3시, 2시 하는 것도 잘 듣고 있죠.
0: 야, 새끼라의 귀한 네. 열매신데 진짜 초창기 열매.
1: 네, 맞아요.
0: 새끼라에 대해서도 되게 고마워하면서 잘
1: 네.
0: 듣고 계시겠네요.
1: 네. 만약에 제가 3시 방송 하는 5시 하실 때 못 들었으면
0: 네네.
1: 연결이 안 됐겠죠.
0: 예, 그러게.
1: 네,
0: 지금
1: 그날도
0: 3시로 옮겨서.
1: 네, 네. 퇴근 시간 6시인데 지금 일찍 퇴근한다는 바람에 듣게 된 거였고. 네, 모든 게 다 놀랐죠.
0: 그래서 지금 교회 어느 교회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1: 지금 원촌 교회예요.
0: 원천교회.
1: 김장한 목사님이, 네네.
0: 아, 그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군요.
1: 네, 그 안에, 원천교회 안에,
0: 예.
1: 제자들교회.
0: 제자들교회.
1: 네네네.
0: 제자들교회.
1: 지난주에 등록했어요.
0: 등록도 이제 드디어 하셨구나. 이렇게 등록을
1: 네.
0: 늦게 하셨어요.
1: 아, 세례받은 교회는 네. 이제 좀 멀리 있는 교회였거든요.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인이랑 약속을 하고.
0: 예.
1: 피디님하고 통화를 하고 그지에 그 아는 대로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당회자가 세례받고
0: 네.
1: 일 좀 더 다니다가 하여튼 집안의 가정사 자녀 문제 때문에
0: 네, 네.
1: 못 다니게 돼가지고 끊겼어요. 그리고서 방황하던 시기에
0: 예.
1: 아 내가 이 앞에 좋은 기회를 놔두고
0: 네.
1: 왜 굳이 그 먼 데까지 가야 될까. 교회는
0: 예.
1: 가까운 데가 최고인 것 같은데
0: 그렇죠.
1: 걸어서 5분 10분이면 되는 데를 남들은 먼 데서 오는데 그래서 원천교회를 돌아가면서 다 들어봤어요. 교회마다 채플로.
0: 네네.
1: 내가 목사님 어느 목사님 선택할지 주실 것 같아서
0: 네네.
1: 계속 돌아가면서 듣다가
0: 예.
1: 제자들 교회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해 작년 8월부터 다니면서
0: 네.
1: 제일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다가
0: 예.
1: 드디어 결심을 하고 지지난주에 등록을 하고
0: 예.
1: 엊그저께 목사님하고 신방했습니다.
0: 와.
1: 네.
0: 이제 완전 확실하다, 확실해.
1: 네.
0: 집 앞에 교회를 이제 탁 등록까지
1: 네네.
0: 했고.
1: 오늘 새벽 기도도 갔다 왔습니다.
0: 와우.
1: 네.
0: 신방도 했고. 와.
1: 네.
0: 이제 진짜 찐이네, 찐.
1: 네.
0: 아우, 진짜 감사합니다. 그때
1: 네,
0: 저하고
1: 네.
0: 통화할 때 선물 제가 드렸을 것 같은데.
1: 네, 맞아요. 받았어요.
0: 자, 이제 진정한 방학을 끝내고
1: 네.
0: 계약했으니까
1: 네.
0: 이제 꽃바구니 선물

0: 선물을 좀, 예,
1: 아, 네네.
0: 축 계약이라고
1: 아,
0: 써져 있는 꽃바구니
1: 네네.
0: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상당히
1: 그래도 그
0: 오래됐는데,
1: 꽃바구니 주신다는 거.
0: 2020년. 이 주소는
1: 네.
0: 그대로인가요? 그때 거하고?
1: 그대로일
0: 아,
1: 거예요.
0: 그대로. 오,
1: 네.
0: 그래요. 자, 우리 저
1: 네.
0: 따라서 이제
1: 네.
0: 계약했으니까
1: 네.
0: 저랑 함께 기도하시죠. 저
1: 네,
0: 따라서.
1: 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네,
0: 아멘.
1: 아멘.
0: 아유, 잘하셨습니다.
1: 네.
0: 자, 우리 6392번님은 지금 그러면
1: 네.
0: 혼자 교회를 다니시나요?
1: 지금 현재는 혼자 다니고
0: 혼자
1: 있어요.
0: 다니고 있어요. 가족 중에
1: 네.
0: 전도할 대상자가 그럼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1: 아, 근데 남편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계시다고 믿고 있고,
0: 네네.
1: 제가 가자고 한 언제든 갈 사람인데,
0: 네.
1: 가정에 좀 문제가 있어서 같이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0: 그렇구나.
1: 예. 언제든지 가면 같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그러면은 아무튼 뭐
1: 네.
0: 어떤 사정인지 잘 모르겠지만,
1: 네.
0: 기도하시면서 지혜롭게 남편과 잘 대화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이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또 교제도 하고, 성도들과 그런 정말 믿음의 가정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될 겁니다.
0: 예. 그렇죠. 될 겁니다. 아멘이에요. 예.
1: 네,
0: 오늘 이렇게
1: 아멘.
0: 정말 오래간만에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또 감사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6392번님이 제일 좋아하는 인생 찬양으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1: 네, 사랑한다. 제목이 사랑한다. 저는 이제 옛사람 아니요. 사망의 오늘 아침에도 들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0: 따다라디오,
1: 네네 맞아요 맞아요.
0: 따다라라디오. 뭐 이거 하니까 제가 알
1: 맞아요 맞아요.
0: 것
1: 네
0: 같은데. 아,
1: 맞아요 맞아요.
0: 저도 기억이 안 나요.
1: 네.
0: 옛사람 아니요.
1: 하여튼 네 맞아요. 옛사람 아니요. 그게 가자.
0: 옛사람 아니요가 들어가죠?
1: 네 맞아요.
0: 그거는 제가 들어본 것 같네. 혹시 사랑한다 말하시네?
1: 네네 맞아요.
0: 사랑한다 말하시네?
1: 네네 맞아요 맞아요.
0: 오, 이거 요즘 노래인데? 기프티드
1: 네,
0: 거.
1: 근데 요즘 그 옛사람 아니고 다시 거듭난다는 그 말씀이 제가 인제서 성령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서 조금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의 그 은혜가 되게 많더라고요.
0: 그렇구나.
1: 네, 지난주에도
0: 옛사람
1: 마지막
0: 아니고
1: 찬송이
0: 사망에서 건지신다. 새 사람으로. 아, 그래서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요즘 이런 걸 많이 느끼시나 봐요. 나는 이제 진짜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정말 새 사람이다.
1: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0: 나
1: 들어요.
0: 그리고 거듭난 인생이라고 우리가 또 기독교에서 많이 얘기하듯이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절실히 느끼시군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기쁜 소식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제가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네,
0: 예.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우리 6392번님의 신청곡. 정말 우리가 옛사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다 새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남은 시간도 평안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복된 주말 주일 보내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드 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드 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명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박혜리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

0: 1장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로 살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전에 저를 무척 아껴주셨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갓 믿기 시작한 분이셨고 굉장히 큰 회사의 전문 경영인이었습니다. 직원이 한 5,000명 정도 되는 큰 회사였는데요. 2009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회 청빙을 받아가지고 나서는 길에 그분이 덕담을 해주고 싶다고 저를 식사에 초대해서 들려주셨던 말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내용은 자기가 사람을 쓰는 원칙을 가르쳐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들려주신 건데 아마 그분은 이제 예수를 갓 믿은 분이 되어놓으니까 담임 목사가 회사의 CEO 정도 되는 걸로 아마 그런 역할인 걸로 생각을 하고 사람 요렇게 쓰십시오 하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제 평생에 새길 말씀 중에 하나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골자는 이렇습니다. 공은 상으로 덕은 자리로 보상하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는 일이 아니라 덕을 끼치는 사람에게 있다. 이걸 이제 저한테 강조하신 건데요. 일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면 된다는 거죠. 덕을 세우는 자가 자리를 맡아야 한다. 이게 이제 그분의 요지였습니다. 요셉을 세우셨던 하나님의 훈련과 맥이 그대로 통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그의 사람됨에 긴 시간과 공을 들이셨고 드디어 그에게 지금 자리를 맡기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이 옥살이 곧 요셉의 인생 제3막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 40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요약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최종 점검하시면서 동시에 요셉이 서야 할 무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이다 했습니다. 최종 점검이라고 해서 유별난 것은 아닙니다. 다시금 기초가 튼튼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 위에 높은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기초는 튼튼한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죠. 주어진 환경과 삶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들에 대해서 요셉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하고 있고 그게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것인가 이걸 하나님 점검하신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미천으로 삼고 그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보신 거죠.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두 관원장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과 감정까지도 살피는 넘치는 헌신을 보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고 지금 현재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한 애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이게 진짜 프로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요령 피우고 또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세가 됐다 하는 게 증명이 됐죠. 두 번째는 그리고 단지 그게 아,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회복되면 잘 나갈 사람들이니까 좀 잘 나중에 어떻게 잘 해볼까 하는 어떤 그런 속셈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다. 혹은 그들이 권세자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자칫 잘 모이면 이게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 왜죠? 오늘 꿈 해석에서 보면 그죠? 좋은 말도 있지만 사실대로 네 죽는다 이 말도 하는 거예요. 이 겁이 나면 못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이걸 담대하게 진실하게 말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즉 요셉의 인격과 그리고 그의 역량이라는 것이 제대로 증명이 다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를 향한 최종 점검, 영적인 준비 상황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주제인데요. 영적인 준비 상황. 어쨌거나 이 영적인 점검이 최종 점검의 최종 항목이 되는 셈인데요. 하나님의 점검이 참 치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국면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인간의 삶에는 인격도 되고 능력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열리지 않는 문들이 있습니다. 이것만이 좀 다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딱 그 지점이 그 문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행하실 하나님의 목적과 딱 맞닿아 있으면 이건 사람이 못 엽니다. 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떤 역량과 재주와 인격을

가졌다고 해서 그 문은 아니, 하나님이 여셔야 되는 문이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열리는 문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걸 소위 초월적인 문, 창조적인 문, 인간으로서는 바라볼 수 없는 문들이 인생에는 즐비하게 있습니다. 진짜로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런 케이스들에 쓰임받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영웅들이 바로 그 케이스에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성경은 그 영웅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의 큰 경험에 맞추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하기 어렵지만은 실제로 그 속에 파고들어가 보면 그 사람만의 경험이 아니라 거기에는 수많은 소소한 사람들의 체험과 간증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원의 300용사, 기도원만 체험했을까요? 아니요. 그 12만 이상의 군대 앞에 항아리하고 횃불 들고 밤에 나갔던 그 300명의 이름은 단 하나도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들 역시도 그 현장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큰 권능의 도구로 사용받은 사람입니다. 70인 전도대. 뭐, 우리 그, 뭐, 오병이어의 어린 아이도 있지만 그 현장에서 밥을 먹은 사람은 체험 안 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수많은 은혜의 문들을 통과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즐비하게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런 문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대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데 대한 기대도 또 혹은 대비도 소홀하다는 점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문들만 찾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문들만, 문고리만 붙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 문, 그 문고리 앞에서 애걸복걸하면서 내가 저걸 열어야 되는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저 그런 문들 앞에서 막 두드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상 그 은혜의 문을 열고 통과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저 잘 됐나 보다 이제 이러고 지나가는 거죠. 한참 지나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혹은 하나님이 은혜를 크게 주셔서 아이고 그게 은혜였구나, 이걸 한참 지나서 이 우리 돌 깨진다 이렇게 하죠, 소위. 그죠? 그때서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소름이 오싹 돋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없으십니까? 기도하다가 생각하다가 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통과했던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미 사건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걸 때늦은 감사라 그러죠. 때늦은 감사도 감사이기 때문에 참 귀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그런 감사만 올려드려서는 영적인 성장이나 우리의 성숙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건 다 지나간 일. 그냥 그저 회상 속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상황과 문제, 일들 속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기대, 체험, 희열, 만족, 이런 것을 결코 그런 삶 속에서는 맛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오늘의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곳,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과 상황 속에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렘, 주님이 같이 옛날에 연애할 때 같이 있기만 해도 가슴이 콩당콩당하고 뭔가 간질간질한 느낌, 그게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속에서 영적인 그 간질거림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설렘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바로 영적 점검입니다. 요셉을 향한 영적 점검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현재 상황을 한번 보세요. 아시다시피 요셉은 인격적으로나 역량적으로는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무거나 맡겨도 다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인격이 있다, 역량이 있다, 그것만 가지고 지금 이 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이게는 못 나옵니다. 보디발이 죽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절대로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뭐 역량이 있고 인격이 된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인생의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답이 없어요. 길이 안 보이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낙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요셉은 붙드는 거예요. 은혜는 인간의 계산을 넘어 초월의 힘을 소망하게 합니다.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이걸 믿는 거예요. 그 창조적인 변수,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로서는 계산할 수 없는 그것도 문제가 아니다.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 온갖 고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응답하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게 믿음의 세계다, 은혜의 세계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이 있는지를 요셉에게서 읽어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주 까다롭고 세밀하게 체크하셔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두 관원장의 꿈 해석과 관련된 이 이야기의 뒷면, 진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요셉은 바로 그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선 요셉 자신의 꿈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계산해 봤겠어요? 적용도 해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내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잊혀지는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데모처럼 꽝 박아놓으신 그 말씀은요, 제 평생에 빠져나가지 않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 말씀 전에 제가 한번 간증한 적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 세미나 때. 저는 그 말씀이 제게 심긴, 그걸 버릴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그 말씀이 딱 심겨져 있어요. 그러니 항상 그 말씀을 이룰 때가 이때인가, 이 일인가, 이 길인가. 하지만 아무리 살피고 아무리 계산해 봐도 인간의 계산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보디발의 집 총무까지 됐으면, 야, 내가 히브리 노예 출신으로서 여기 와서 이 정도 올라갔으면 이거는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한으로 올라간 거다. 여기서 하나님 뭔가 일하셔야지 싶은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왜? 지금 입고 있는 옷 보니까 죄수복이거든. 아니었던 거지 뭐. 그죠? 하지만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록 내가 생각한 것과 달라도, 이럴 것이라고 예측하거나 계산했던 것과는 결과는 다르게 봤지만,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이 꿈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계산대로, 꿈대로, 생각대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만 감으면 주님이 느껴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었던 겁니다. 그가 진정으로 구했던 것은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술술 풀리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요셉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요셉은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생채기가 나고 시행착오를 겪고, 이게 아니었구나. 처음에는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다가 나중에는 지혜를 다 얻는 거예요. 어떤 지혜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다. 하나님만이 보이시는 거고 하나님만이 실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거다. 그래서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이건 인간의 지혜에 달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아는 거고 안 보여주시면 모르는 거다. 그렇지만 주님이 이루신다. 이게 요셉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이 고백이 담겨있는 말이 뭐냐면 그게 8절입니다. 이 두 관원장 앞에서 요셉은 좀 당돌하게 말하지요. 뭐 꿈 가지고 그러십니까? 꿈 해석은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감옥에도 온갖 죄수들 중에 꿈 해몽 잘하는 사람도 안 있었겠어요? 그 이 두 관원장이 급이 있으니까 불러다가 다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안 풀린다는 겁니다. 요셉은 감을 딱 잡는 거다. 저거는 인간이 못 푸는 꿈이다. 그러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인간이 못 풉니다. 나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요?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고

계시고 내게는 말씀하시고 나는 언제든 그분에게 물으면 그분이 내게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도달했어요? 자기 꿈입니다. 모티브입니다. 꿈은 말씀이라 그랬죠, 그죠? 그때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종들에게 보이셨단 말이거든요. 자기 꿈을 가지고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 붙들고 분투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왜? 안 이루어졌으니까. 아직 이해되지도 이룰 기미도 없는 자신의 꿈 항상 꼽씹으며 주님께 묻고 주님 저는 그래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신 거니까 절대로 헛방으로 지나가는 법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과 요셉을 이어주는 밧줄이었고 하나님과 요셉 간에 소통하게 만드는 통신선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다. 아버지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28장 그 처량한 베델의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꿈을 주시더니 20년 지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상상도 못한 만큼 할아버지보다 더 큰 거부가 되게 해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꿈을 주시면 이루신다. 내게는 아직 성취가 내가 체험하지는 못했어도 우리 아버지가 맛보았고 그 아버지 아버지가 맛보았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맛보았다. 그러니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추구해야 할 것 그것은 삶에 일어나는 결과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십시오. 당장에는 맛볼 수 없어도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자기를 바라던 이들의 믿음에 대해 마침내 응답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크게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말씀의 증거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거는 아니어주셨잖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붙들고 믿는 거예요. 내게도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신다. 그게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는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여전히 불같은 연단 속에서 단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셉은 이때쯤 되면 이미 꿈이 어떻게 이룰 줄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랬다면 여기 14절과 15절에 나오는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요셉이 이제 곧 권세를 회복하게 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청탁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유일하게 요셉의 기록 속에서 요셉이 구차스러워지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네, 조금 있으면 다 올라갈 기다라고 알고 있었다면 요셉이 절대로 이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맞죠? 왜?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갈 건데 그 사람한테 청탁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몰랐던 거예요, 지금.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은 왜 이렇게 구차스럽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청탁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작은 성공들이 주는 그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요셉이 너무도 분명하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그 꿈 내가 준 거 맞다. 하나님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 너무 소상하게 요셉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드디어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드디어 정녕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여기서 꺼내주시고 내 꿈도 이루어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요셉이 너무 많이 나가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곳까지 자기가 나가버린 겁니다. 이게 요셉이 유일하게 요셉 이야기 속에서 구차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준비, 영적인 점검의 최고점이 뭐냐? 소위 말하는 믿음, 은혜를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최고 지점이 뭐냐 하면 그게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우리들 가운데 통용되고 이해되는지는 몰라도 영적이라는 말의 가장 핵심적이고 깊고 굳은 중심이 뭐냐? 그럼 인내입니다. 이름 인내. 영적이라 하면 자꾸 이상이 뭐가 보인다 해서 이러는데 그건 제일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핫발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의 가장 견고한 뜻은 인내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아요. 하나님 자리를 우리가 찬탈하지 않을 때 그분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넘겨짚어서는 안 돼요. 비교적 신앙의 연륜이나 신앙의 깊이가 있고 체험도 제법 있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잘 빠집니다. 왜? 체험이 많거든. 아, 요럴 때는 보통 요래 요래 되더라. 요 자기 경험 가지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에 있어서 신선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동행하길 원하신, 아, 그 옛날에 뭐 이래 해보니까 다 그래 되더라. 이러면서 자기가 넘겨짓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여기에서 넘어졌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85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의 위대한 언약을 그와 맺어주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 바로 넘어져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마 종을 통해 낳으라 하는 모양이다. 이러면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고 그 애굽 사람을 죽였던 이유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거들 위해서 싸워주는 것을 보면, 애굽 사람 하나 딱 이렇게 끝내버리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야 모세 이러면서 자기를 떠받들어주고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는 모세죠.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죠. 지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 일 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 해드린다라고 생각.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위해드릴 대상이 아니고 높여드릴 대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일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들어야 됩니다. 듣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요래 해드리면 하나님 됐습니까? 내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께 물어야 합니다.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나님 노릇하시도록 나는 한 걸음 물러나 가만히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했던 사람이 성경에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항상 전략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전략, 그게 뭡니까?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 같이 가시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전략이 전부 답니다.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주인에게, 왕에게. 이거밖에는 다윗의 전략은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이 실패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틈을 노립니다. 우리 생각의 틈, 잠시 방심한 그 순간의 허점을 노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이 잘 풀리고 그 사람이 요셉 최고다, 최고다. 야, 니 여기 술 맡은 관직에 들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데리고 들어갔으면 요셉은 이제 누구 종이 되는 겁니까? 소속만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의 종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그죠? 술집 종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순간적으로 섭섭했겠죠.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어딘데, 와, 이거 평생을 울게 먹어도 내가 되는데, 이렇게 막 섭섭한 마음이 들겠지만 잊어줘야 그게 은혜인 겁니다.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는 완전히 잊어서 그가 요셉에게 베풀 것이 하나도 없어질 정도로 싸그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시겠습니까?

0: 하나님이 실패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내 영혼과 삶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비록 당장에는 어두운 안개와 미로를 걷는 것처럼 불투명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다만 오늘 내게 주신 이 현장과 내게 맡겨져 있는 이 형편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꿇리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을 참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시고 불순물을 완전히 다 빼버리실 때까지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심이 틀림없는데 왜냐하면 주님은 요셉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우리들의 형편에서 단련하고 계시니 우리가 항상 때늦은 감사, 때늦은 후회를 돌려드리지 말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 때문에 설레고 감사하고 기쁘고 때로 골짜기를 지나며 때로는 고개를 넘어야 하는 고달픈 삶의 체험들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동구 전하 2동에 위치한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34국에 7111번 지역번호 052-234-7111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음속에 박힌 못을 뽑아 그 자리에 꽃을 심는다. 마음속에 박힌 말뚝을 뽑아 그 자리에 꽃을 심는다. 꽃이 인간의 눈물이라면 인간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꽃이 인간의 꿈이라면 인간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정호승 시인의 꽃이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마음속에 못처럼 말뚝처럼 박힌 상처와 아픔들, 그 자리에 눈물로 꽃을 심고 꿈으로 빈 곳을 채우는 그 삶의 자세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를 위해 못 박히셨던 예수님의 마음도 문득 떠올려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인데요. 아마 예수님의 일기였다면 정호승 시인의 이 시는 이렇게 쓰여졌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박힌 못을 뽑아 그 자리에 사랑을 심는다. 마음속에 박힌 말뚝을 뽑아 그 자리에 생명을 심는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생명 주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과 함께 마커스 워십의 그 사랑 찬양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떠올린다면 우리가 이 한 주간의 고단함 속에서도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지요.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휴일로 또 쉬면서 보내는 분도 많이 계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복된 휴일이자 복된 금요일, 그리고 또 주말을 맞이하며 또 마음을 잘 정리하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같이 걸어가기, 덥고 또 비도 많이 내리는 이 여름에 은혜로운 찬양을 더 많이 들려드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또 찬양 나누고요.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립니다. 흐르는 찬양 속에서 여러분도 각자만의 진정한 고백으로 찬양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세 곡의 찬양을 이어드렸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안산시립 합창단의 합창 찬송이었고요. 이어서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한 오의 영어 찬송가 보내드렸고 어노인팅의 찬양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렇게 세 곡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높였습니다. 9375번님 제가 너무도 무너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준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찬양 신청합니다. 부디 이 찬양이 누군가에게도 일으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셨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 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0: 주식회사용 주방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한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합니다.
1: Summer Special로 보내드린 같이 걸어가기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극동방송과 계속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개들아, 밥 먹으러 온더라. 밥 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 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방송되는 설교 말씀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에 관련된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기가 중요하지요. 군사의 수도 아주 중요하지요. 또 전략과 전술도 필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전쟁을 치른 자들의 마음가짐, 자세, 사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본문에 사사 기드온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이 전쟁, 7년 동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드온을 부르셔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루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 일을 행합니다. 전쟁하는 양 세력을 살펴보면요, 12절을 보면 미디안의 전쟁을 위한 준비 또 그들의 군사력을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으지라. 전 본문에 나왔듯이 이 기드온의 군대는 16절에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무기는 보니까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네요. 자, 이런 전쟁을 치른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디안의 군인이다. 그러면은 사기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이건 뭐 싸워보나 마나다. 무조건 이긴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기드온에 포함된 300명 중에 한 명이다.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팩트만 봐도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전쟁은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군사학적으로도 전쟁을 치루어서 누가 이길 것이며 누가 질 것이라는 것 대신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지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기드온과 그 300명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항상 현실은 우리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정확한 팩트지만은 우리가 느끼는 그것도 여러분이 분석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보는 관점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도무지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팩트로 봤을 때 이길 수 없는 기드온과 그 300 용사가 이 모래알같이 메뚜기같이 셀 수 없는 큰 군대와의 전쟁에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도우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울 것에 대한 부분이 이분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먼저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13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 여기서 어떤 사람은 적군입니다. 그의 친구에게 자다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있잖아 있잖아. 한 꿈을 꾼데 꿈에 보니까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의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라. 그리고 그 보리떡이 장막에 이르러서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위쪽으로 엎어서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가지고 그 미디안 진영을 박살내더라. 이런 꿈 꿨는데 야, 이게 무슨 꿈일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개꿈이다, 개꿈.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것을 들은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누가? 선지자가 말하고, 목사님이 말하고, 믿음 좋은 우리 옥동사랑의 성도들이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야, 이런 비전을 주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꿈을 꿨어요? 적의 군인이 꿈을 꿨고, 그 꿈을 누가 해석을 해줍니까? 그 적의 군인의 친구가 해석을 해주는데 그 친구 입에서 누가 나옵니까? 기드온이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고 승패가 또 나오네요. 누가 이긴다 그래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긴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고 이런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드온에게 힘을 주시고 기드온에게 이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그 이유.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이 이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기도의 300에 포함되어 있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기도하기가 쉬울 겁니다. 하나님, 메뚜기보다 더 많은, 바다의 별보다 더 많은, 모래알보다 더 많은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잘난 사람 붙여주시고, 그것을 우리는 늘 구하고 바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봤듯이 그의 부와 불화를 붙여주시고, 적군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말하게 하시고, 그 꿈을 기드온이 듣게 하신 그것. 어떤 부분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바꾸시는 것은 뭘까? 우리는 늘 말합니다. 상황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좀 바꿔주세요. 이 경제를 좀 바꿔주세요. 나의 어려운 건강을 좀 바꿔주세요. 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였고 우리의 소원이었는데 이 기도원도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는 것. 먼저 하나님은 기도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기도원이 전쟁 가운데 정말 부족한 것, 기도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오늘 본문 읽었듯이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00용사가 그 7년 동안 압제를 받고 농사지는 다 뺏어가버리고 억압했던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강하고 오히려 연합군이 되어서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우리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용사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아십니다. 기드온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군사의 수가 중요했다면은 3만 명이나 모였던 그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3만 명 모자라

그들의 군대는 바다의 모래 같고 메뚜기같이 많아 더 많이 모아 30만 명, 300만 명 내가 모아 줄게. 더 많은 무기를 줄게. 그렇게 이 전쟁을 치러 가실 것입니다. 그럼 오히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3만 명 중에 돌려보내시고 또 돌려보내셔서 300명만 남기십니다. 그리고 이 300명으로 이 전쟁을 치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은 부활을 붙여주시고 또 그들이 적군이 꿈을 꾸게 해서 그 꿈의 얘기를 듣게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5절 말씀입니다.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지금 팩트가 상황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더 많아졌습니까? 미디안의 군대들이 쪼개졌습니까? 상황과 팩트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변했는 겁니다. 본문 10절에서는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이 되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과정을 통해서 15절에 기드온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외치고 전쟁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대사 이멘트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들었습니까? 구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기드온이 지금 외치고 있는 이 소리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했던 그 말. 근데 처음에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은 두려워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부하 부라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적군의 꿈을 꾸고 듣게 하시고 난 이후에 변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뭐가 변했습니까? 군사의 수가 변했습니까? 무기가 변했습니까? 상황이 변했습니까? 뭐가 변했습니까? 뭐가 변했죠? 기드온이 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드온의 말이 변했습니다. 기드온의 말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기드온의 말이 하나님의 말로 변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왜 저래 작아? 우리는 왜 저래 뭘 못해? 내가 지금서 왜 이리 약해 보여? 우리나라는 왜 이래?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늘 자존감이 떨어진 채 두려움과 공포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이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을 하지 못하면은 그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에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은 그 모든 상황들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 기드온의 문제가 군사의 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심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심장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 삶의 본질을 건드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300명이 아니라 3만 명일지라도 300명이 아니라 30만 명일지라도 싸워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장님 좀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 좀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통장의 잔고가 좀 바뀌게 해주세요. 내 건강이 바뀌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뀌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빨리 안 바꿔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은 모든 것들을 바꿔주더라도 우리의 심장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또 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외적인 것들을 바꾸기 이전에 먼저 우리라는 사람을 바꾸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강하게 하시는 일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공해내시는 살아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전에는 먼저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실력으로 이 전쟁을 치르려 했고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기드온의 말이 저들의 군사의 수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는 바다의 모래알 같다라는 그 말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에게 이거 모든 자들을 붙여주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선포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지금도 그때처럼 여전히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자기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은 여전합니다. 여전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상황이 빨리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빨리 바꿔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그 일을 먼저 행하시어서 그 위에 능력을, 그 위에 실력을 더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믿음의 강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시고 힘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이래 안 바뀌어요? 왜 이래 안 변해요? 뭐가 잘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움직여서 어떤 상관돼서 믿음의 강자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일을 나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에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큰일 났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고 당신을 잡으러 왔고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본 것이 정확합니까, 안 정확합니까? 정확합니다. 사실입니다. 눈에 나타나는 현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는 거지요. 16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지금 여기까지 볼 때, 현상적으로 볼 때, 상황상 볼 때 맞아요, 맞아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굽니까? 엘리사하고 사환하고 둘인데 뭐 식구 좀 더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를 죽이는 아람 군대는 다 포위해버린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가 싸고 있는데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말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싸고 있었다는 것을 엘리사는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환은 보지 못했습니다. 사환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람 나라의 군대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현상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것입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본 그 팩트가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팩트 위에 우리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에워싸고 있다는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한 자만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가까이 나간 자는 눈에 보이는 현재 상황, 내가 가진 물질의 정도, 내 건강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깊이 성령의 깨달음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불별과 불병거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적군의 수를 줄여주세요. 내 경쟁자들이 약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나를 더 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더 많게 해주세요. 내가 더 높아지게 해주세요. 내 크기를 바꿔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었습니까? 이것에만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적인 모습이 너무 변하지 않아서 나의 소유가 내 힘과 능력이 내가 바라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크다면,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의 그 자리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게 하시며 내 능력과 내 방법이 아닌 나의 심장을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내 심장이 약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0: 문제를 정확하게 하시고 기도원의 문제를 정확하게 하시고 기도원의 그 두려움을 바꾸시어서 담대함으로 바꾸고 기도원의 그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그 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로 바꾸었듯이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이 나가게 해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시고 내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박동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남구 옥동에 위치한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65-191번, 052-265-0191번 옥동 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소망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지요. 나라에는 다 헌법,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지요.

생명의 법이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법,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할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요.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나라, 백성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무더운 날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안에 더욱 거하기를 힘쓰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두 곡의 찬양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임채무의 음성으로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그리고 주찬양 선교단의 경배 찬송 메들리 두 곡 함께 하셨는데요. 정말 우리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경배 찬송이 계속 메들리로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더라고요.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고, 또 법 없이 사는 사람은 좋은 의미지만 아무리 법 없이 살 만큼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면 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은 그 법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기쁨을 좀 묵상하면서 곱씹으면서 영혼의 재현절을 우리가 한번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 준비했어요. 최명자의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워십빌더스의 성도여 다 함께, 그리고 지선의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세 곡 이어서 함께 하시지요.

0: 낮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떼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주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써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레위지파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자리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나라의 법이 생명의 법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오늘 제헌절로 보내는 서머 스페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듣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법이 매일매일 깊이 묵상하고 또 누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 두 곡입니다. 피아 워십의 음성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그리고 동방현주의 사명, 함께 하시죠.

동방현주의 찬양이었죠. 사명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은 인사를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두 곡의 찬양 더 준비했어요. 먼저 유효림의 음성으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리고 영어 찬양인데요. We Mean Our Face 찬양으로 Draw Me Close 두 곡 준비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구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했고 구했던 것들이 참 헛되다라는 그 성경 말씀처럼 오늘은 정말 생명이 되시는 그 생명의 법이 되시는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하면서 또 그 구원의 기쁨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장난 것처럼 추락하기도 하고요. 이 추락한 인생을 스스로 고쳐보기에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지혜와 답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고장난 인생도 또 반복되는 삶의 문제들도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허락하신 이 새로운 날 다시 한번 살아가야겠습니다. 괜찮아,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이 시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갈급해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누리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도 출발할게요.

김도연과 커피소년이 함께 찬양하는 거무나 아름답다.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으로 전하는 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요, 클래식콰이어의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 그리고 한웅재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도 듣고 오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삶의 문제들 사이에서 괜찮다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외치시는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주님 손 붙들고 계세요? 이 시간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다양한 사연 오늘도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찬양 세 곡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프로비던스 워십이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 메들리입니다.

시와 그림이 찬양했습니다. 가자.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리컬러의 아카펠라 찬양이었죠. 이 시간 너의 맘속에. 그리고 옹기장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도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고장난 것처럼 무너져 내릴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주님의 오른손을 꼭 붙들고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날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은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613번님께서 퇴근길에 운전하면서 듣는 찬양이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요. 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풍성한 찬양, 은혜의 단비가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그 음성 오늘 들으신 줄 믿고요. 오늘도 끝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제일선결교회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적인 큰 도전을 주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사무엘상 3장 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말씀을 모르는 자, 말씀을 아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자, 아는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말씀을 모르거나 대부분 말씀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아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자,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 많은 희생과 영적인 결단이 따릅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 안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희귀하고 드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상이 뭐냐면 비전, 꿈, 나의 미래, 나의 소망, 나의 소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니 이상이, 내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내 기도 제목이 성취되지 않더라. 이것이 영적인 공식입니다. 한 마차가 앞으로 전진하려면 두 바퀴가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내 미래가 보이고 내 기도 제목이 성취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꿈이 보이지 않더라. 내 소망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영적인 공식입니다.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진단되어집니다. 엘리 제사장, 그는 직분이 제사장이지만 그는 여전히 제사를 집도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는 눈이 멀었더라.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연로해져서 잘 안 보이더라라는 육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유법과 비유법으로 엘리 제사장은 제사드리고 있지만 잠들어 있는 자더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아니더라. 앞을 보지 못하는 자더라. 왜냐하면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지 못하는, 내 꿈과 내 소원이 성취되지 못하는, 앞날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3절.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3절. 먼저 2절 말씀 합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잠들어 있더라. 잘 보지 못하더라. 그런데 사무엘이 머무는 자리에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등불은 뭐냐면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은 불이 꺼져 있어요. 한 집은 불이 켜져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주님은, 손님은 누구 집에 갑니까? 불이 켜져 있는 집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죠. 불이 꺼져 있는 집,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 새벽 예배, 불이 꺼져 있는 집, 교회. 사무엘은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무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시대에 많고 많은 허다한 사람 중에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가느냐. 비록 아이지만, 직분은 제사장이 아니지만, 평범한 사람이지만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가느냐. 등불이 켜져 있어요. 불이 켜져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은 그 시대 때 희귀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많았단 얘기예요. 드물었단 얘기예요. 드물었는데 그 드문 정도가 너무 심해서 희귀하다.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을 수밖에 없었느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그 시대 때는 희귀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 그것을 영적으로 등불이 켜져 있더라.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 합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두 채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 시간이죠. 예배 시간. 공적인 채널. 누구나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적인 채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은혜되는 것조차도 희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의 공적인 채널 시간에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자갈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옥토밭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 공적인 채널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두물어요. 예배 시간

0: 시간이라고 다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이라고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예배 시간이라고 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거듭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적인 채널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 좀 만나자. 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운전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예배 시간도 아닌데 지금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에 잠자려고 누워져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제가 왜 오늘 본문 말씀에 큰 영적인 도전을 받았냐면 예배 시간 말고도 공적인 채널의 시간 말고도 사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날마다 소통하고 대화하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 말고도 내 삶의 중심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개인적인 사적인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싶은 영적인 욕심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본문 말씀이 저에게 주는 영적인 대단한 도전함이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5장 12절 말씀. 이사야 5장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연회는 뭡니까? 예배 시간에 막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찬양대 앞에 나와 있고 막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또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청중과 대중이 함께 예배 시간에 모여져 있지만 그 연회 시간에 비파와 수금과 하나님 앞에 찬양과 찬미를 올려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들의 관심이 없더라.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언제 거듭날 수 있으며 언제 죄악에 싸워 승리하며 나는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영적인 원초적인 질문조차 던지지 아니한 채 말씀을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면
1: 왜 하나님이 사무엘 아이에게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0: 그런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1: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없는 이유는
0: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 죄인, 말씀을 아는데 실천하지는 못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왜 희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희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는 자들이 희귀하기 때문에 그 시대 때 하나님은 사무엘 아이를, 사무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무엘 아이를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인가? 모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아는데 지키지 못하는 자인가?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텔레비전만 들어도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목사님들이 말씀을 너무나도 유쾌하게, 명쾌하게, 선명하게 잘 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영성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없는 모순과 부조리에 한국교회가 빠져 있습니다. 그 시대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느냐? 아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희귀하니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1: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5절.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 왜 사무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는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등불이 켜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그 시대 때 유일하게 참으로 희소성이 있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사무엘 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가까이 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분과 대화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서 끌어안고 대화하고 사랑해 잘 있었지 고마워 미안해 더 자주 찾아와 보지 못해서 미안해 항상 대화하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얼굴을 맞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희귀하고 드무니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은 긴밀하고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야기할 수 없으니 그 시대 때 제사장이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아니라 한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그 아이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만이 그 시대 때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실천하는 자가 사무엘 아이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영적인 목표를 갖습니다. 공적인 채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전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것도 너무 귀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목표는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비밀이 없으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관섭하시고 관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을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딸과 아들의 모든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얘야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된다. 꼭꼭 씹어 먹어라. 음식을 먹을 때 변식하지 말고 내 입에 맞지 않아도 이 음식도 한번 먹어봐라. 얘야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엘리베이터 탈 때 신호등 바뀔 때 아니요 모든 일에 관심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다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이 공적인 시간 예배 시간에만 들려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희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에 빠지면 끊임없이 대화를 요청합니다. 전화해서 자기야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오늘 비 오니까 우산 준비해 자기야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내복 입어 오늘 태풍 온대 준비 잘하고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소통하며 함께 늘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얘야 너의 미래가 이렇게 되어진단다. 얘야 김 목사야 네가 울산 제일교회 갈 것이야.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이거 한번 봐봐. 하나님은 비밀이 없으시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대화를 아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 시대 때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사무엘 아이 혼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준행하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네.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은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이어집니다. 성령님이 저의 인생

0: 하지만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 귀로도 들려지고 영으로도 들려지고 내 마음으로도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1: 제가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못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더 뛰어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0: 1년에 한 번, 두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무섭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영적인 목표는 분명하고 높고 선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도, 내가 골방에서도, 음식을 하다가 운전을 하다가, 내 삶의 사적인 자리에서도,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아이가 아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예배 시간 아니었습니다. 그의 처소에서 잠들기 전에, 잠자기 전에 느닷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거꾸로 엘리 제사장은 누굽니까?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집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깜깜하여 보지 못하고 그가 잠들어 있더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 제사장 예배 잘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직분은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제사를 집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그는 잠들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였습니다. 실천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성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집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 대하여 잠들어 있는 자이다. 앞을 못 보는 자이다. 사무엘 아이만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들 영적으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성함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나 좀 만나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목소리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무문에서 늘 드린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뭐하리라? 말하리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채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서 내 사적인 자리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고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제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빛이 많은데 그 엄청난 헌금을 하라고요?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저보고 감당하라고요? 하나님 제가 왜 그분을 도와줘야 됩니까? 그 선교사님을 그 목사님을 제가 왜요? 하나님 제가 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불순종하면 그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을 수? 또 불순종하라고 찾아요? 누구누구야? 아니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러봤자 불순종할 거니까. 부목사 10명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순종적입니다. 그러면 9명하고 얘기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해봤자 또 불순종할 건데 시켜봤자 또 안 할 건데 뭐라고 부탁해봤자 또 거절할 건데 그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또 죄를 저지를 뿐인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있거니와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말씀을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방송실 거꾸로 가서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윗아 다윗아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모세야 이사가 야곱아 요셉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특징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버팅기거나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들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야 그 다음번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자에게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 부릅니다. 누구누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누구누구야 나 좀 만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끊임없는 관계를 유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종 모세와 내가 꿈으로 환상으로 말하겠느냐. 나는 모세와 독대하며 대면하리라. 왜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종 모세와 내가 환상으로 꿈으로 말하겠느냐. 나는 내 종 모세와 독대하고 대면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영적인 목표 제가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밖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자이지만 하지만 그것조차도 너무 저에게는 소중하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어떤 1억 천금 만금을 준다 한다 하더라도 어떤 명예와 권세를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과는 맞바꿀 수 없는 그 너무나도 존엄하고 귀한 그 시간조차도 저에게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저는 목숨 걸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꺾여지길 원합니다. 내 뜻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내 결정이 산산조각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두 번 다시 저를 찾지 아니할 가능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길 아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이 허다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희귀한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목표는 그 희귀한 사람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제사가 끊겼습니까? 아니요. 예배 너무 잘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점과 허물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렸어요? 말씀을 어기면서 드렸어요?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한들 그 예배가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사무엘상 2장 17절 합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예배를 안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홈리와 비나스의 제사를 하나님은 이렇게 진단하시고 명명백백히 밝히시냐? 얘네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상태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 수 없어요. 나를 경멸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배가 단절된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0: 사람이었고 성산에 머무는 사람이었고 성전에서 자주 발견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예배는 주구장창 드리고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경멸하는 자들이다. 차라리 모르면 다행이지만 차라리 몰랐다라면 몰라서 그랬다라고 변명이라도 성립되지만 다 아는 자들이 알만한 사람이 그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왜 용서하지 못하냐면 차라리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괜찮겠거니와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신뢰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우리에게 못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만한 사람이 나에게 이럴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알만한 사람이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경멸하는 자들이라. 알만한 사람이 그래? 말씀을 모르는 자, 말씀을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자,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은혜를 체험하고도 지는 죄가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과 소통해놓고도 하나님과 독대해놓고도 죄를 짓는 자들 그 죄값이 아주 무겁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지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라도 해주지. 알고 실천하지 못하는 죄도 무겁지만 더 무거운 죄는 뭐 어떤 죄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에게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기만하는 자로다. 너희들은 나를 경멸하는 자로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 영적인 채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적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울산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제일선결교회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4-9125번 지역번호 052-244-9125 울산제일선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 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온산중앙교회에서 창립 31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열립니다. 이번 감사예배는 말씀특강으로 진행되며 덕화교회 김형태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7월 19일 주일 오전 11시에 온산중앙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0985번, 지역번호 052-237-0985번, 온산중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1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당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다음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내세의 장소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믿기 때문에 조상들한테 제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있고 영원히 사는 존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왕이면 나중에 천국에서 잘 살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니까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에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예수만 믿어야 되고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그렇게 속 좁게 굴고 고집스럽게 굴고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속이 좁고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느냐 한 것은 예수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분입니다. 도덕적인 그런

0: 가르침은 어느 종교나 있습니다. 세계 700가지의 종교가 있는데 어느 종교나 착하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죄를 짓지 말라는 다 가리키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히 해결한 그런 분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길이 있어야 목적지에 갑니다.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낫다 못하다의 차원이 아니고 옳다 틀리다의 차원이에요. 예수가 옳으면 다른 사람은 틀린 거거든요. 또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은 하나기 때문에 두세씩 없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예요. 예수가 가장 귀하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양보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양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도 예수 믿을 텐데 너무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일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밖에 없거든요. 지금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의학에 보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병에 따라 경중에 따라서 어떤 것은 5분이 골든타임이고 어떤 것은 뭐 3시간, 어떤 것은 뭐 30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구원에 대한 골든타임은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미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참 다행스러운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 5분 뒤에 죽는다면 5분 동안 무슨 말을 할까? 또 말씀드린 여러분이 5분밖에 못 산다 그러면 5분 동안에 무슨 말을 들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걸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지금 해야 될 가장 급선무적인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다면 가까운 교회 가서 지도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 구주가 예수 외에 없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나도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자신 있게 남은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심리학자 웬디 우드는 우리 삶의 43%는 습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절반은 우리가 쌓은 습관대로 저절로 흘러간다는 그런 얘기겠지요. 습관을 따라 우리는 인생을 행복의 강으로 흘러가게 할 수도 있고 불행의 강으로 흘러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193가지 이야기 책에 나오는 불행한 사람들의 6가지 습관을 소개해 드릴게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한다. 모든 일을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낀다.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한다. 너무 사소한 일에 많은 신경을 쓴다. 다른 사람들의 단점에 집중하고 의심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절대로 베풀지 않는다. 우리 인생이 좋은 습관을 따라 흘러가 행복의 강으로 흘러가게 해야 되겠지요. 예수님도 새벽에 늘 기도하시면서 영혼을 깨우셨습니다. 좋은 습관을 쌓아가신 건데요. 우리도 예수님 닮아 좋은 습관을 쌓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7편 함께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87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인도하는 진리의 길을 따라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칠게요.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힘입어 오늘 이 하루도 은혜로 닫고 내일 그 하루도 은혜로 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오늘 첫 곡은 크리스 탐린의 Everlasting God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또 평강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곡들로 오늘 채워서 돌아왔는데요. 이어지는 찬양은 힐송의 You Are My Strength, 그리고 폴 발로쉐와 레니 르블랑이 함께 부른 Above All,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끝없는 찬양의 바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폴 발로쉐와 레니 르블랑이 함께 부른 Above All,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그리고 힐송의 찬양 You Are My Strength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또는 이브닝 프레이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사연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또 신청 찬양 기다릴게요. 찬양 이어집니다. 강찬 목사님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신보라님의 찬양 함께 들으셨습니다. Evening Praise 이제 끝곡 들려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끝곡은 Word of God Speak의 Amazing Love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진에게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 어떻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지원하게 되신 거예요?
1: 방송국이라는 곳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어린이 합창단도 과연 우리가 저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해보자, 용기를 어떻게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면서 애가 또 신앙에서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단을 하게 되었죠.
0: 네, 그렇게 실제로 어린이 합창단에 보내셨는데 솔직한 마음 궁금합니다.
1: 모두들 다 잘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을 너무나 이렇게 다 똑같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잘했고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셔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너무 융화가 잘 되고 신앙의 선후배, 네, 선후배가 또 생겨졌고 공연을 하고 이제 막 자기가 애를 쓰고 이제 너무 보람을 느끼고 뿌듯해하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이가 좀 잘 성장하고 있구나 뭐 그런.
0: 자녀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같으세요?
1: 제가 이제 오면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하고 네가 어떤 점이 좀 많이 좀 좋은 것 같냐 물어보니까 이제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우울감이 있대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 오는 시간만큼은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그런 감정이 많이 없어진 것 같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잖아요. 이게 애들이 너무 건전하게 안정된 단체에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0: 네, 여러분,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이런 곳입니다. 학원도 좋고 학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자녀에게 찬양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끔 좋은 기회를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입단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거나 울산 전화 052-229-9000번, 052-229-9000번,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귀로 듣는 신앙 고전, 거룩한 전쟁.

0: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10장 디아볼로스 일당의 재판. 맨소울이 이전의 위상을 회복하고 왕자의 통치를 받게 되자 왕자는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디아볼로스의 부하 중 우두머리 격이었던 불신앙 경과 욕망 씨, 망선 씨를 체포하라는 것이었다. 디아볼로스가 임명한 의원과 관리들도 용감 무쌍한 자유의지 경에게 붙잡혀 투옥됐다. 무신론 의원, 굳은 마음 의원, 거제 평화 의원이 붙잡혔고 비진리 씨, 무자비 씨, 오만 씨를 비롯해 악하기 짝이 없는 관리들 역시 체포돼 옥에 갇혔다. 임마누엘 왕자가 처음 맨소울에서 디아볼로스와 전쟁을 벌일 때 아버지의 궁정에서 데려온 참사람 씨가 간수로 임명돼 그들을 철저하고 엄중히 감시했다. 왕자는 이어 디아볼로스가 맨소울에 세운 세 개의 요새를 허물고 파괴하라고 명했다. 워낙 크게 지은 데다 파괴하는 과정에서 나온 석재와 목재, 모든 쓰레기를 성 밖으로 내다 버려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이 일이 마무리되자 왕자는 시장에게 투옥된 디아볼로스의 부하들을 재판하고 처형하기 위해 재판부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시간이 되어 재판이 시작되자 참사람 씨가 족쇄와 쇠사슬을 차고 있는 죄수들을 데리고 왔다. 죄수들이 시장과 재판장과 다른 판사들 앞에 서자 배심원단이 구성됐고 증인들이 선서를 했다. 배심원의 이름은 믿음 씨, 참마음 씨, 정직 씨, 악증오 씨, 하나님 사랑 씨, 진리 파악 씨, 하늘마음 씨, 온건 씨, 감사 씨, 선한 사역 씨, 선한 열심 씨, 겸손 씨였다. 그리고 증인은 전지 씨, 진실 씨, 거짓 증오 씨와 자유의지 경이었다. 재판장 바름 씨가
1: 무신론을 피고석으로 데리고 오시오
0: 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말했다.
1: 무신론 씨, 선서를 하십시오. 당신은 맨소울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무신론이라는 죄명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없다고 악의적으로 가르치고 주장했습니다. 왕의 영광과 영예를 훼손하고 맨소울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기 위해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유죄를 인정하십니까?
2: 인정하지 않습니다.
0: 무신론이 대답했다. 그러자 재판장이 말했다.
1: 전지 씨와 진실 씨, 거짓 증오 씨를 법정으로 부르시오.
0: 증인이 법정에 서자 재판장이 물었다.
1: 왕을 위해 증인으로 서신 여러분, 피고인을 보십시오. 피고인을 아십니까?
0: 전지 씨가 대답했다.

예, 판사님. 전 저자와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는 디아볼루스의 부하이며 그 아버지도 디아볼루스의 부하입니다. 저자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제가 압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은 무신론이라는 죄명으로 기소됐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고 주장한 혐의입니다. 왕의 증인들이요. 피고인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전재 씨가 대답했다. 저자와 악인의 길에서 함께 서 있을 때 그는 제게 다양한 철학들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전 저자가 분명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울리는 친구들이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때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자인 척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자가 그 말을 하는 것을 확실히 들었습니까? 판사가 전재 씨에게 물었다. 맹세코 저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진실 씨에게 물었다. 피고인에 대해 샤다이 왕의 판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지금은 너무나 후회하지만 과거 저는 저자와 어울렸습니다. 그가 하나님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오만하게 말하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어디서 그 말을 했습니까? 악한 말 골목과 비방자의 길을 포함해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진실 씨, 그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판사가 물었다. 그는 디아볼루스의 부하이며 그의 아버지 역시 디아볼루스의 부하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끔찍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저급 씨는 그 외에도 여러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짓 증오 씨, 피고인을 보십시오. 피고인을 아십니까? 판사가 물었다. 예, 저자는 제가 아는 자 중에서 제가 살면서 만난 자 중에서 가장 악독한 사람입니다. 저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세도 없고 죄도 없고 심판도 없다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창가에 가는 것이나 설교를 들으러 교회에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피고인이 어디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악한 자의 길끝 주정뱅이 거리에 있는 불경 씨의 집에서였습니다. 무신론 씨를 데려가고 욕망 씨를 법정으로 데려오십시오. 재판장이 말했다. 욕망 씨, 당신은 맨솔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욕망이라는 죄명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신은 사악하게도 더러운 말과 행동으로 육신의 정욕에 탐닉하는 것이 합당하며 유익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욕망으로 불리는 한 죄악된 쾌락을 결코 거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십니까? 욕망 씨가 대답했다. 판사님, 전 출생이 고귀한 자로 쾌락과 유흥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행동에 대해 책망을 받는 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 의지와 욕망을 따라 살아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남자가 공공연히 아니면 은밀히 즐기는 것을 가지고 제게 책임을 묻는 이 상황이 전 오히려 이상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바란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밤 그 아름다움 앞에 머물길 원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크리스 톰린과 스테파니 그레징어가 함께한 Oh Lord, You're Beautiful 들으셨습니다. 한 가지 일이라는 표현이 참 담백합니다. 많은 걸 바라지 않겠다는 거죠. 딱 하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원하죠. 건강도, 관계도, 일도, 미래도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는 것을 앞에 놨습니다.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게 단순히 예배당 앞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분의 성품과 마음을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 다른 것들이 정리가 되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놓아도 되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한 가지를 제대로 붙들면 나머지는 알아서 따라온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 아닐까 싶네요.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We Love의 주의 나라, Overflow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커스 월십의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들으셨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제니스 게인스의 My Tribute, 레이첼 람파의 Turn Your Eyes Upon Jesus, 그리고 랄루 하워드의 How Great Is Our Go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4819번 쓰시는 분께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선곡이 너무 좋습니다. 가요를 즐겨 듣던 제가 이제 가요가 의미가 없네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좋은 찬양들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타 반주 소리가 참 좋습니다. 아마 이날 방송에서 기타 소리에 찬양이 나왔나 봅니다. 저도 기타를 배우는 중인데 좋은 소리로 찬송가를 반주하며 찬송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을 시청해 주셨는데 마지막 곡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타를 배워봤는데 저는 피아노는 쉬운데 기타는 어렵더라고요. 저도 기타로 찬양을 만들고 부르고 싶어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4819번님은 포기하지 마시고 기타로 찬송과 반주하는 그 지경까지 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 충성한 열매가 나나요?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김도윤이 불렀고요. 오영은의 부흥, 그리고 The Bonfire in Back Garden의 평화의 왕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때묻지 않은 순수한 생각을 마주할 때 우리 마음도 깨끗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세상의 관점에 아직 물들지 않은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인 그 아이들의 마음이 참 귀엽고 예쁜데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시에도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규경 작가의 동시 한 편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용기, 이규경.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네, 참 귀여운 그런 동시지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해내야 돼 라는 말을 듣고 삽니다. 물론 그 말을 건네는 사람은 응원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으로 던지는 말이겠지만요. 때로는 많이 지쳐있거나 버거운 상황 속에서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응원이라는 이름의 압박으로 다가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내 모습을 인정하는 것도 때로는 진정한 용기일 겁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지점을 바라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내 상태, 내 한계,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하는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도 이 동시 속의 어린아이처럼 주님, 나는 못해요. 그렇게 용기 내서 다 말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또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고픈 밤입니다.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입니다.

박해봉의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양으로 그레이스 투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이규경 작가의 유명한 동시 나눴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마냥 외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우리는 완전하지도 온전하지도 않은 그런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멋지게 일하시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자리를 다 내어드려야 할 텐데 세상은 워낙 더 열심히 해라, 견뎌라, 버텨라,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내 자신을 챙겨라 이렇게 강조하는 세상이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조차도 용기를 내지 못하곤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토요일에 자정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무거운 짐 홀로 애써가며 짊어지고 있었다면 이 밤에 솔직하게 용기 내서 주님께 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나는 못해요 라고. 그러면 아바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내가 일하마 이렇게 나서게 되실 겁니다. 그레이스 투유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 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요즘 함께하고 있지요. 은혜로운 찬양 계속 이어드립니다.

버피츠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영어 찬송 함께 했고요. 어노인팅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어서 샌디 패치의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십니다. 실로암, 히즈가든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시와그림의 바람을 따라서 찬양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여름을 맞아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연주 찬송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주말 동안에도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달빛 가스펠 서머 스페셜. 오늘 첫 곡으로는 마르지 않는 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달빛 가스펠의 찬양사 역자 강중현입니다. 잘 지내셨죠? 한 주간 이 더운 여름, 또 덥기만 한게 아니라 엄청난 비가 쏟아진 한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오늘도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여러분들이 다른 때보다 많은 찬양을 더 들으실 수 있는 스페셜한 무대로 꾸며봤습니다. 제가 스페셜한 무대라 그랬군요. 스페셜한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은 국내 예배 팀들의 곡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기간에 달빛 가스펠도 동일하게 스페셜한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던, 아니면 휴가지에 계시던, 아니면 휴가를 가고 있는 중에 들으시던 간에 그곳이 찬양으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그 평안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김명식의 벼랑 끝에서 할렐루야. 합창으로는 헬티지가 함께 했고요. 두 번째 이어서 들으신 곡은 서하얀의 예수가. 들려드렸습니다. 예수가, 여기서 예수가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의 예수가, 그 가가 아니라 그 노래할 때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곡과 장르가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곡의 제목과 장르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찬양이었죠. 서머 스페셜 하니까 뭔가 이 무더운 여름, 좀 짜증나는 여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뭔가의 그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또 그런 마음이 들 때,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이 허락하신 이런 찬양들을 들으면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 갈수 없는 시원함과, 뭐꼭 답을 얻어서의 시원함이라기보다는 찬양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이 무더운 여름은 더욱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 찬양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번엔 세 곡의 곡을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진짜 오래된 찬양이죠. 이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이제 많으실 거예요. CCM 사역자 안성진이란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찬양은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또 많이 알고 있는 곡 중에 한 곡을 또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소머 스페셜 안에 숨어 있는, 뭐 다는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숨어 있는 어떤 보석 컨셉은 뭐냐면, 과거의 CCM 찬양들, 과거의 예배 찬양들을 좀 함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들려드리고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안성진입니다. 안성진의 함께 주의 이름 높여 드리세. 그리고 이 곡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그 원곡자죠. 워킹의 기대. 그리고 장하니의 너와 함께하리라. 이세곡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한성진의 함께 주의 이름 높여드리세. CCM 앨범 중에서도 이런 실황 앨범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이거, 예배 실황 찬양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의 아티스트 앨범에 그 실황을 담은 앨범들이 예전엔 꽤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들으셨던 찬양은 워킹의 길이었습니다. 원곡자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 가창자죠. 쓰신 분은 천강수 목사님이라고 따로 계시고요. 워킹의 기대였습니다. 이때 천강수 목사님도 아마 워킹의 멤버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래도 최근에 발매된 찬양이죠. 장하니의 너와 함께하리라. 부제는 나의 송과부 이야기. 이렇게 세 곡의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1990년대의 CCM의 발전과 부흥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교회들마다 다 어떤 교회 행사에는 너무 빠지지 않고 CCM 아티스트들이 초대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일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중음악에서 활동하고 있는 초대되는 아티스트들도 많았고, 그리고 또 정말 전국의 청소년들의 캠프는 CCM 아티스트들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했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음악과 다양한 가사들로 많은 곡들이 나오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CCM과 예배 음악의 경계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CCM 아티스트라는 분들도 예배 찬양의 곡들을 많이 또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배 찬양을 만드시는 분들도 어찌 보면 좀 CCM스러운, 그러니까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잖아요.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음악으로서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는 곡들을 예배 찬양 사역자들도 지금은 많이 또 작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우리가 많은 찬양들을 들을 수 있는 그 역사적인 배경에 이러는 안성진 씨나 또 지금도 왕성히 활동하고 계시는 송정미 사모님이나 강명식 씨나 이런 분들이 많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찬양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냉수 한 그릇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제가 박갑수 목사님의 찬양 중에서 최근에 형통은이라는 곡도 많이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박갑수 목사님이라는 이름보다도 냉수 한 그릇이라는 이 작품 활동명으로 많이 활동을 하셨죠. 그 중에서 정말 이때 예전에 이렇게 발매하셨던 찬양인데요. 곡인데 이사 갈 준비라는 곡이 있어요. 정말 재밌는, 그러나 굉장히 뭔가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냉수 한 그릇에 이사 갈 준비.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듀오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사랑 이야기의 그 손을 잡아요. 사랑 이야기 1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두곡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냉수 한 그릇에 이사 갈 준비. 사랑 이야기에 그 손을 잡아요. 두 곡의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이사 갈 준비 재밌죠. 근데 이 찬양의 제목이 담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로 이사 갈 준비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사 가는 것이죠. 지금 있는 처소에서 영원한 처소로 이사를 가는 거죠. 그리고 사랑 이야기 그 손을 잡아요. 이 찬양곡도 이때 시대에 좀 정말 오히려 좀 뭐랄까요? 굳이 표현하자면 어떤 종교성을 넘어서 노래하게 되는 가사들을 또 많이들 쓰셨어요. 함께, 그 다음에 함께 가자. 또 연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 내밀어야 된다.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CCM 곡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어떤 좋은 의미에서의 어떤 타겟팅을 한 가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잃어버린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서 쓴 가사도 기억이 나요. 지금 둥지라는 듀엣의 북우라는

제목으로 기억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북한 선교에 대한 그 가사들을 또 CCM 아티스트들이 가사에 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의 지금 제일 유명한 찬양은 주님의 숲이죠. 근데 이 곡도 이때 당시에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했고 그랬던 찬양이었습니다. 노래였습니다. 특히 또 이때 시대의 음악들이 우리 왜그 페이드아웃이라고 그러죠? 점점 이제 데크레센도로 소리가 줄어가는 그런 기법을 많이 활용했어요. 지금은 잘 메아리처럼 사라져가는 방식을 잘안 쓰는데 이때는 이런 게좀 유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보건 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을 듣고 계십니다.

김도연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김도연 30주년 앨범, 지금 이 순간의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찬양의 이 가사는요, 시편에 있는 가사입니다. 시편 118편에 있는 가사인데요. 예, 118편 17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 김도연 찬양 사역자님은 참, 음악적으로, 그리고, 이 가사말을, 이 노랫말을 음악적인 어떤 작곡을 통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게 곡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뭐, 감히, 김도연 저한테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그분의 곡을 평가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대표적인 곡은 샬롬 있죠. 성령이 오셨네도 있고. 그쵸? 그래서 우리 삶으로 우리 주님을 노래하겠다. 우리의 모든 삶의 뭐전 여정을 통해서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참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자,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또두 곡의 찬양 또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름 하면 이 팀을 예전에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2000년대에 이제 등장한 팀이긴 한데, 참 노래도 잘하는 혼성 트리오인데,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음악도 되게 좋아요. 썸머입니다. 썸머라는 이름의 팀이 있었습니다. 이 팀의 찬양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그리고 또 여름하면 이 팀의 찬양이 빠질 수 없습니다. 캠프를 어디 가든지 지금도 들을 수 있는 찬양이죠. 소리엘의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는 이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남은 시간 더 평안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돌아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후덥지근한 여름 열기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소생시키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7월의 세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한여름 그 태양볕 아래에 오래 서 있다 보면은 목이 타들어가듯이 갈증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고단한 일상에 치이다 보면은 마음이 바짝바짝 메말라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고 원망이 툭 터져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새벽 세상 그 어떤 청량 음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마르지 않는 그런 하늘 샘물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시원한

하늘 샘물. 땅의 가뭄이 아무리 깊어도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를 막을 수 없고, 세상의 더위가 아무리 기세를 부려도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말릴 수 없네.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않는 샘물이 흐르게 하소서. 찌는 듯한 삶의 무더위 속에서도 날마다 속에서 솟아나는 은혜를 맛보며 주변을 시원하게 적시는 평안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네, 하늘 샘물이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모두 정말 시원한 냉수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이 또 한 달 되시기 바라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보시오, 당신의 아버지가 병드셨소 하고 일어나 그가 자기의 두 아들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다. 혹이 야곱에게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을 뵈려고 왔습니다 하고 말하자, 이에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일어나 침상에 앉았다. 그리고서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샷다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 내게 복을 주실 때 나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많아지게 하고 불어나게 하되 너로 많고 많은 민족들을 이루게 할 것이며 이 땅을 내 뒤에 올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너의 두 아들 곧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태어난 너의 두 아들은 나의 것이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이나 시므온과 똑같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들 뒤에 태어나는 자손들은 너의 아들이 될 것이나 그들은 그 형제들의 이름 아래에서 유업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바딴 아람에서 돌아올 무렵에 라헬이 길 가던 중에 가나안 땅 곧 에브라스에 조금 못 미치는 곳에서 죽었으므로 내가 그녀를 에브랏 길가에 묻었으니 곧 베들레헴이다. 그리고서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은 누구냐 하고 물으니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에게 이들은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나의 아들들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이제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위해 복을 빌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의 두 눈은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져 잘 볼 수가 없었다. 이에 요셉이 그들을 그에게 가까이 데려가니 그가 그들에게 볼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내가 너희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생각하였거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네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하고 말하였다. 이에 요셉이 그들을 그의 무릎 사이에서 끌어내고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 둘을 데려다가 에브라임을 그의 오른쪽에 두어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므낫세를 자기 왼쪽에 두어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였고 그들을 야곱에게 가까이 데려다 놓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기의 오른손을 뻗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으니 그는 작은 아들이었다. 또 그가 자기의 손을 엇갈려서 자기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맏아들이었다. 그리고 그가 요셉을 위해 복을 빌기를, 나의 선조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지금까지 내 모든 인생길에서 나를 먹이신 하나님, 나를 온갖 어려움에서 건져내신 그 천사는 친히 이 어린아이들에게 복을 내리소서. 그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들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하시고 그들로 온 땅 가운데서 엄청난 무리로 불어나게 하소서 하고 울펐다. 그러나 요셉이 보니 자기의 아버지가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있었고 이것이 그의 눈에 언짢게 나쁘게 보였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서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님 그리 마십시오, 이 아들이 맏아들이오니 당신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이를 거절하며,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역시 한민족을 이룰 것이며 그도 역시 크게 될 것이나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커질 것이니 그의 후손이 많고

험한은 민족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또 그가 그날에 그들을 위해 복을 빌기를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 있는 너의 이름으로 복을 빌되 하나님이 너로 이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되게 하소서 하고 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그는 이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에 두었다. 이어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이제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너희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그 아픈 곳 마디마디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빠른 회복을 기도드리고요. 또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평범한 한 가정의 둘째 딸로 태어난 저는 학교보다는 병원이 더 익숙한 아이였습니다. 수회거리를 끌고 정문에 앉아 하염없이 엄마를 기다렸던 아이, 또 엄마를 그리다가 눈물 범벅이 된 채로 잠이 들고 주사자리가 부어서 또 그 자리에 염증 치료를 받고 늘 엄마를 기다리고 외로워하던 아이, 늘 술로 살아가시는 아버지와 폭력을 당하는 어머니, 그 밑에서 제가 배운 것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 내가 힘이 있으면 아버지를 복수하리라, 이런 미움과 원망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17세의 어린 소녀인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뭐 아주 위대하거나 거창한 그런 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안 돼 하는 가족들의 반대로 그 꿈과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홧김에 저는 2시간을 걸어 군 농촌경영위원회라는 곳을 찾아가서 농촌 파견장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농장원이 된다는 것은 북한에서는 그때 당시 환영이 아니라 무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나이 17세, 키 137. 이런 어린 여자아이에게 주어진 것은 나보다

키가 더 큰 삽자루, 이가 빠진 곡괭이, 낫 이런 무서운 농기구들이었습니다. 저는 늘 혼자다 보니 밤늦게까지 올리뛰고 내리뛰고 이렇게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만큼 가족에 대한 원망과 미움은 더 커져갔고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불 속에서 몰래 울다가 잠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이렇게 4년 세월이 흘렀고 제가 21살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집이 없어서 남의 집 창고 같은 곳을 빌려서 썼습니다. 일도 힘들고 가정에서 삶은 짜증이 나고 이런 농촌에서 평생 썩어야 하고 집 환경 분위기도 싫고 겨우 21살인데 이제 얼마를 더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참다 못해 아빠에게 퍼부었습니다. 내가 아빠 딸이 맞냐고, 나를 낳았으면 육체적 생명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고, 나는 지금 죽을 것 같다고 살려내라고. 그리고 2, 3일 후 아빠는 심장파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북한은 남의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문화였는데요. 그때 저희는 남의 집에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서 아빠 시신을 근처 외삼촌 댁에 옮겼고 저희 남은 식구는 마음껏 울 집조차 없었습니다. 아빠가 사망한 지 한 달이 쏙 지나서 김일성도 죽었습니다. 북한은 더 큰 식량 위기에 시달렸고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집이 바닷가 근처다 보니까 엄마는 생선을 사가지고 양강도 바닷가 구경도 못하는 먼 구석에 가서 그 생선을 팔아서 옥수수와 바꿔오는 작업을 했습니다. 언니는 파라티브스라는 전염병에 걸려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나물 캐고 나무를 하고 산을 넘나들어야 됐습니다. 제가 너무 아파서 산에 못 가는 날은 근처 군인 가족들 집에 가서 밭김을 매주고 밭 반그릇 먹으라고 주면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풀에 섞어서 언니랑 같이 먹고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어 엄마를 찾아 양강도 해산으로 갔습니다. 양강도 해산에서 저는 쉽게 엄마를 만났습니다. 일주일 걸렸던 것 같아요. 저희 꼴이 말이 아니죠.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이런 저를 엄마는 말없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손을 잡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10원짜리 국수 한 그릇 사주고 가장 저렴한 신발 하나 사주고 여기서 기다려라, 엄마 3일 만에 집에 갔다가 3일 있다 다시 오겠다 그러셨습니다. 저는 북한의 기차가 행방없기 때문에 한 일주일은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계속 해산역에 나가 기다렸습니다. 3일,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 중국 가자. 중국 가면 설거지를 하면 얼마의 돈을 준대. 제가 계산해봤더니 한 일주일에서 열흘을 하면 뭐 부자는 못 돼도 엄마하고 제가 작은 빵 장사는 해서 그때그때 먹고 살만 하겠더라고요. 저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내가 이 작은 미천을 벌어가지고 왔을 때 엄마가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 엄마 이제는 고생 안 해도 되겠구나. 저는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날 밤 옥수로 퍼붓는 그 장대비를 다 맞으면서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물살이 너무 세서 저희는 서로 손을 깍지지고 건넜는데 소리도 못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비를 맞으면서 중국 어느 한쪽 소나무 있는 그 밑에 숨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 장벽현에 있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 집을 브로커를 따라 갔습니다. 할머니가 저희들 입었던 옷을 다 벗으라고 해요. 그리고 당신의 옷을 줍니다.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아, 할머니가 우리 옷이 젖었으니까, 젖은 옷 입고 있으면 감기 드니까 그래서 벗으라 하는구나. 그리고 할머니 옷을 입었고 그 다음 창고에 저희들을 가둬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직소리도 하지 말아라. 여기는 공안이 수시로 드나든다. 너네 잡히면 너네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다 죽는다. 제가 할머니한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일 시켜주세요. 무슨 일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저희 설거지하러 왔잖아요. 무슨 소리 하냐고. 너네 그 브로커들한테 팔렸다는 거예요. 중국 돈 100원에. 그때 저희 나이 25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저의 인생에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어 갑니다. 저희는 사람이 아닌 물건이 되어서 점점 시골로 점점 더 높은 가격으로 팔려 다녔습니다. 기억에 나는 것은 가장 먼저 팔렸던 아이가 17살 되는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샀던 사람은 50대 되는 조선족

아저씨였습니다. 그 아저씨 따라 그 아저씨네 집으로 갔고 그때야 저는 비로소 아저씨가 자기 마누라 하려고 저를 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할머니 서너 분이 탈북자가 왔다니까 구경을 왔습니다. 저는 그 동네가 조선족 동네라는 걸 알았고 일부러 큰 소리로 동네 떠나갈 듯이 울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사람 맞냐고. 어떻게 당신 딸 같은 사람하고 살 수 있냐고. 차라리 나를 내어놓아달라고. 그러면 내가 공안에 가서 내 발로 나 북한 사람입니다 하고 북한이 건너갈 거라고.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혀를 찹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한테 말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사람 구실 못 해. 넌 하늘이 두렵지 않냐? 그럽니다. 아저씨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환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 화장실 가는데 마당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한 분이 오라고 손짓합니다. 따라갔더니 할머니가 말합니다. 이제 오전 10시면 한족이 너를 사러 온답니다. 60대 된답니다. 너가 몰라서 그러지 그런 집에 가면 낮에는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밤에는 아들이 그들의 성적 놀이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빨리 도망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할머니를 따라 할머니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루도 안 돼서 다시 할머니의 집에 그 밖에 있는 창고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할머니네 그 아들 그 동네 젊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논밭을 갈로질러 어느 조선족 동네 가정부로 들어갔습니다. 심심하면 공안에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저는 그런 집에서 4년을 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 폭언에 시달리다가 4년 만에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할빈밖에 없습니다. 할빈에 가서 거짓말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중국말 중국글 모릅니다. 저 일 시켜주세요. 그리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식당을 찾아가서 일을 했습니다. 일하면서 그들이 눈치를 채죠. 폭력과 또 부당한 대우에 늘 노출되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생이 이별하여 말도 글도 모르는 남의 나라에서 정말 탈북자라는 죄 아닌 죄로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도망자로 저는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빈, 연변, 청도를 떠돌이 생활하던 저는 한국으로 보내준다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한국 가면 신분증을 준다. 탈북민이라고 해도 잡아가지 않는다. 자유를 주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많은 말들을 했지만 저에게는 두 가지 말만 들렸습니다. 잡아가지 않는다, 자유가 있다. 저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기에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중국에 왔을 때 너희들이 팔렸어. 그때 그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이제는 내가 그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자유에 내가 왜 목숨을 걸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죽고 싶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났던 브로커의 말대로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주공 아파트도 있었고 신분증도 있었습니다. 옷차림, 말투, 온몸에서 탈북민이라고 냄새가 나는데도 누구 하나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점점 죽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저희 엄마가 자주 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부모 덕 없으면 남편 덕 없고 남편 덕 없으면 새끼 덕이 없다. 아, 그때야 알았습니다. 저도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불쌍하고 재수가 없고 나라도 부모도 없는 나 같은 인간은 어느 나라에서 살든 자유란 행복이란 있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 깊은 한 곳에서는 너무나도 살고 싶은 이 욕망이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광야 같고 지금 지나는 계절이 한여름 폭염처럼 지치고 힘들지라도 원망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르지 않는 생수의 샘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땀 흘리며 치열하게 사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남들에게 말 못할 마음의 갈증과 불볕더위 같은 고충을 겪고 계십니까? 네, 오늘 토요일 하루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툭툭 다 맡겨두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시원한 평안의 생수를 들켜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나는 이미 넉넉하다 선포하며 가슴을 활짝 펴고 기분 좋게 웃어보는 복된 토요일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생을 하고 기적처럼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거대한 성,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지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가는 길목에도 이런 여리고성이 나타난다고요. 병으로, 가난으로, 무너진 가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요. 그리고 그때 내가 할수 없는 걸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론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함과 함께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들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토요일 1부 이 시간 출발할게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첫 찬송으로 올려드렸고요. 조금 전 함께한 찬양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였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올려드리는 기도로 우리 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믿음은 기도의 선물이고 기도는 십자가에서 시작된다고 하지요.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주말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계속해서 복음의 메아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테너 강내우 씨였고요. 보혈의 능력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가 함께 하셨어요. 김해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올려드린 찬송,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국립합창단이었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믿음은 기도의 선물이고, 기도는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우리 십자가를 붙들며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계속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 올려드릴게요.

0: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 가사가 있는 찬송과 조금 전 현악기 연주 찬양으로도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실패를 승리로, 실패, 성공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떠한 난관, 어떠한 실패, 어떠한 좌절이라도 실망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대지가 실패를 승리로 이끌려면 친절하세요. 친절은 실패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불친절한 성도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친절이 실패를 성공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사람 친절해야 됩니다. 교인들 친절해야 됩니다. 가게 주인 친절해야 됩니다. 공무원 친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경과 고난과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에게 누가 친절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목이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화평과 거룩함이 없는 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사랑은 가장 중요하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받으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승리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0: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충성, 나라에 대한 충성, 교회에 대한 충성 찾아보기가 힘들지요. 그러나 주변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러 있기에 나라가 건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전하고 가정이 건전한 것은 그 누군가가 늘 충성을 해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그 가정, 그 나라는 넘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열정을 다해 충성된 일꾼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시니 많은 것으로 상을 받으라고 할 겁니다. 잠언 28장 6절에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떠한 맹세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실패를 거듭한 사람에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와 친절과 충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덕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덕목을 찾아서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실패를 승리로, 성공으로 이끌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용서와 친절과 충성의 덕목을 기억하면서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린 후에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고향을 위한 오늘의 기도, 북한 땅을 위한 오늘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 2장 1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시며 주군이 여겨 형벌을 내리지 않으심이라. 요엘 2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오시하니 마음을 찢게 하소서. 분단과 갈등의 고통 속에서 이민족이 주님께로 돌이키지 못했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가며 한반도 땅을 더럽혔던 죄악과 음란, 탐욕, 불의함을 끊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한 착고가 풀어지게 하시며 모든 재앙을 거두셔서 평화와 통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머자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세계 곳곳에서는 기도의 한줄한 줄로 북한 땅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속히 역사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2부에서 다시 뵐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만일 그대가 그대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을 그대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구원의 선물 가운데 거하는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국제인권단체 GRC에서 북한 노동자 하루를 재구성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화제가 됐더라고요.
1: 네.
0: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금혁이라는 29살, 29세의 가상인물을 만들었더라고요.
1: 네, GRC라고 하는 그 국제법 재단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이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고 어떤 나라가 이걸 제재를 이렇게 어기고 있는지 그거를 국제법적으로 다루면서 이거를 널리 좀 알리고 이걸 제재를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네버컷이 네.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초국가적 억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단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단체가 얼마 전에 이제 보고서를 내봤는데, 근데 이제 되게 재밌었던 거는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가 이게 혹은 이제 숫자나 제도로만 설명하면 조금 멀게 느낄 수 있잖아요. 몇 명이 파견됐고 얼마를 그쵸. 벌고 또 어떤 제재를 어겼는지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가 더 잘 와닿을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김금혁이라고 하는 29세 북한 노동자의 하루를 좀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고서를 쓴 겁니다. 물론 이제 김금혁은 실제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약간 가명, 가상의 인물을 하나 만들어놨는데요. 그래서 여러 노동자의 증언을 모아서 만든 그런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 속에는
0: 네.
1: 진짜 그 러시아에 파견 나간 북한 노동자가 느끼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도 생각도 듭니다.
0: 이 하루 일과를 그러면은 좀 순차적으로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1: 네.
0: 우리 청취자분들은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함께 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김금혁 씨의 하루가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건가요?
1: 네. 저희도 이제 아침에 새벽에 그런 밖에 나가보면 버스라든지 지하철에
0: 네.
1: 진짜 아침부터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약간 반성이 되기도 하거나 그렇긴 하는데
0: 네.
1: 이 김금혁

0: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5시 30분쯤 시작이 됩니다. 따뜻한 집 침대가 아니라 건설 현장 근처 좁은 컨테이너 여기에 어떻게 보면 약간 일종의 북한 네. 노동자들을 위한 기숙사 같은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 명이 한 공간에서 함께 자고요. 그러니까 네. 거기 컨테이너에 2층 침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난방이나 위생 상태 그 정말 최악입니다. 더울 때 엄청 덥고 추울 때 엄청 추운 게 컨테이너 생활이거든요.
1: 네.
0: 제대로 또 씻기도 어렵고요. 잠을 충분히 자기도 어렵습니다. 좁은 컨테이너 한 6명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 장면이 이렇게 우리가 또 떠올려 봤을 때 중요한 이유는 노동 착취가 작업장에서만 시작된 게 거기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람은 쉬어야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잠자리부터 열악하고 이제 씻는 것조차 어렵다면 몸은 어떻게 보면 일을 하면서 더욱더 지치는 게 또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 하루 노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몸과 마음이 현재 무너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1: 참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쉴 때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0: 네.
1: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서 바로 뭔가 출근을 할 것 같은데 출근하는 모습까지 묘사가 되어 있을까요?
0: 네. 보고서를 보시면 그거 오전 6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 오전
0: 김금역 6시요? 30분 만에 챙겨서 이제 밖으로 나야 되는 혼자 이제 출근해야 되는 거죠. 노동자들은 보통 집단으로 이동을 하고요.
1: 네.
0: 주변에는 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그를 지켜보는 노동자거나 혹은 그 관리하는 보위성 간부들, 요원들이 있는 거죠. 숙소와 작업장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아도 마음대로 다른 곳에 들리거나 우리는 뭐 커피 한 잔 사가거나 그게
1: 네,
0: 약간 로망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그런 걸 절대 할 수 없고 또한 러시아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거나 혹은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단체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을 통제하는
1: 네.
0: 그러니까 어디 뭐 지역을 통제하는 거에 더 나아가서 그냥 출근하는 그 지역 공간까지 통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밖에는 도시가 있고 가게가 있고 혹은 거리가 있고 있지만 김금혁의 그 공간은 자유롭게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는 러시아에 있지만 실제 생활 이게 여전히 북한식 통제 안에 묶여있는 모습이다
1: 네.
0: 라고 우리는 그려볼 수 있는 거죠.
1: 참 눈을 뜨고 감는 그 모든 순간이 통제 안에 있어서
0: 네.
1: 갈 수 있는 길목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럼 현장의 모습도 같이 그려보기를 원하는데 오전 일과도 궁금하고요.
0: 네.
1: 또 이렇게 일과 가운데 매번 있는 쳇바퀴 같은 루틴 가운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들일까요?
0: 현장 노동 자체에도 당연히 힘듭니다.
1: 네.
0: 엄청 이렇게 몸을 써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근데 김금혁 씨에게 더 힘든 것은 늘 감시받는다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노가다를 좀 뛰어보기도 했고 건설 현장에 가서 일을 해봐긴 했지만
1: 네.
0: 조금씩 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뭐라 본인만의 공간 하나 만들어놔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잠깐 뭐 이렇게 눈을 붙이고 있다거나
1: 사각지대에서
0: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 동료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공간과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습니다.
1: 네.
0: 작업장에는 관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동료 중 누가 나를 보고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혹은 불평을 했는지 외부 사람과 접촉했는지 금지된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IT 기기들을 갖고 있는지 서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1: 네.
0: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누가 마음 편하게 그 자기 자신의 깊은 그 속마음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 시간
1: 네.
0: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부당하면 내가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신고로 이어

0: 이어지고요. 강제 귀국이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침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시는 이 몸만 뿐만 아니라 생각 그리고 말 이런 모든 것까지 묶어주는 장치가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 감시라는 게 일과 중에만 그런 게 아니고 서로 네.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눈을 뜨고 감는 그 모든 순간이 감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터에서는 점심시간도 그만큼 참 소중한데 휴식시간이잖아요. 이곳에서는. 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다 휴식시간이잖아요. 네. 이력실 점심시간은 또 다르겠죠?
0: 점심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1: 30분이요?
0: 네. 근데 이제 보고서에선 난 12시, 김금혁 씨는 뭘 하냐. 내가 이달에 얼마를 벌고 또한 얼마를 바쳐야 하는지 계산하고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국가기획부는 노동자가 매달 북한 당국이나 혹은 소속기관에 바쳐야 되는 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노동자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죠.
1: 네.
0: 김효신 씨는 러시아 오면은 내가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뇌물도 바치고 어렵사리 러시아에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급에서 국가계획분을 바쳐야 하고 생활비를 바쳐야 되고 각종 비용이 또 빠져나갑니다. 그러나면 내가 손에 남는 돈이 없거나 빚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쉬는 시간에 그 돈을 계산하는 거예요. 돈을 벌러 왔는데 매달 바쳐야 할 돈 때문에 더 위험하게 일해야 되는 구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김금혁 씨는 추운 날씨, 그러니까 러시아는 얼마나 더 춥겠습니까? 우리보다 한 뭐 5도 내지 10도 정도 뭐 춥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건설 현장에서 야외에서 계속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려지면 이 개인만 혼나는 것이 아니라 작업조 전체가 더 오래 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또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1: 네.
0: 건설 현장이 원래 사고 위험이 큰 곳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뭐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하고 뭐 이런 안전 장치를 하지 않는 안전모를 뭐 쓰지 않거나 그러면 뭐 작업이 갑자기 멈추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완비가 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휴식이 부족하고 여기 보호 장비도 충분하지 않고 그 계획력을 채우라는 압박까지 있으면 이른바 이런 북락사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떨어지거나 낙상사고나 이런 사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노동자는 사람이 아니라 이 생산량을 맞추는 도구처럼 북한 당국에 의해서 취급받게 되는 것이죠.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는 현대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월급날 통장을 보고 다시 한 달을 버티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0: 네.
1: 근데 이력시도 분명히 월급날이 있겠죠?
0: 월급날은 항상 좀 보통은 기뻐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아, 월급날이다. 하지만 김금혁 씨에게 월급날은 오히려 허탈한 날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분명히 오래 일했고 네. 15시간, 16시간 몸도 많이 상했는데 정작 내 손에 남는 돈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따져보면 국가계획분, 그 생활비 혹은 파견 과정에서 생긴 비용 등 이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김금혁 씨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일했는데 가족에게 보낼 돈이 얼마나 남았나 라고 하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나왔고 또 가족에게 충분히 근데 가족에게 충분히 보내지 못한다면 죄책감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파견의 가장 큰 약속. 북한 당국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돈을 벌 수 있다. 뭐 그런 것을 이제 믿고 왔고 기대를 품었는데 그 네. 약속이나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것도 참 하루 같지가 않아요.
0: 네.
1: 쉬는 시간도 없고 쉬는 공간도 없고
0: 그렇죠.
1: 쉴 만한 환경도 조성이 되지 않아서 근데 이렇게 북한에서 해외 파견에 나간 가상의 인물 이력 씨의 퇴근 전까지 그러니까 월급날의 그런 하루까지 함께 살펴봤는데
0: 네.
1: 그럼 이렇게 잠들기 직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모습은 또 어떨까요?
0: 네. 이제 밤이 되면은 이제 거의 한계치에 다다르지 않았을까요?
1: 네.
0: 우리도 그러니까 어느 날 밭일이라든지 외부에서 일을 하면 진짜 거의 골아 떨어지지
1: 맞아요.
0: 경험도 있었잖아요.
1: 평소보다 조금만 더 일해도
0: 그렇죠.
1: 그대로 쓰러지잖아요.
0: 근데 이력 씨의 하루

0: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목표량을 채워야 끝납니다. 어떤 날은 밤 10시, 11시, 자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프거나 다치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해서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그 계획부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정 무렵 김금혁 씨는 가족을 떠올립니다. 아내와 딸을 위해

0: 보고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생각입니다.
1: 감시 속에서 말조차 행동조차 조심하고 국가 계획분을 채우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는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실제 그런 현장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이유는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가 단순히 외화벌이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자유와 안전 또 가족과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알고 또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현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고 원통하고 절통한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산 윤선도 선생의 회포를 서술하다라는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옛날 쾌산이라는 산 자락에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어요. 이리어쩌죠. 중간에 너무 피곤해서 언덕 위로 올라가서 그늘 밑에서 좀 쉬고 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게 고라 떨어진 거지. 근데 옛날에는 호랑이가 심신산천이 있었잖아. 호랑이가 그 농부를 잡아먹으려고 포복을 하면서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때 그 소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호랑이를. 소가 달려가서 호랑이와 싸웠어요. 그래서 호랑이와 소가 한바탕 싸우면서 그만 밭이 곡식이 엉망이 됐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소가 호랑이를 내쫓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 농부는 한숨 자고 일어나서 딱 보니까 내려와서 보니까 밭이 엉망이 된 거예요. 곡식도 엉망이 된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이놈의 소가 미쳤나. 그래서 작대를 가져와가지고 소를 나무에 묶어놓고 분이 나가지고 소를 실컷 때렸어요. 얼마나 실컷 때렸냐. 1년 농사를 망쳐놨으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결국 소가 죽었대요. 소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쾌산의 억울한 소라는 유명한 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쾌산의 억울한 소. 그래서 그렇죠. 소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억울한 세상, 이 더러운 세상. 그렇죠? 이 세상에는 불의와 불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보다는 수단법 안 가리는 악인들이 저달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은 형통하고. 한 버스가 교통사고를 났대요. 69번 버스예요. 여기 69번이 있나요? 예.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 첫째로 96번을 탄다는 게 69번을 탄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죽은 총각이 있어요. 버스가 출발할 때 그 저 버스를 놓치면 안 돼. 죽으라고 뛰어가서 탄 사람. 그러다 죽었어요. 졸다가 전정 과정에서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고 타고 있다가 죽은 사람. 하여튼 이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이 많아요.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중국에는 홍수가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비행기 사고 이런 사고 저런 사고. 예, 이 세상에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0: 전쟁 소식, 바로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작든 크든 억울합니다. 두 명을 썼습니다. 원통합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한 나라부터 한 수를 배워야 돼요. 억울할 때, 힘들 때,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살고 싶지 않을 때, 잠 못 이루고 밥을 못 먹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생 역전을 이루고 이거를 승화시켜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하나님 앞에 크게 복받고 쓰임받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그는 누구한테 나갔다고요?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사람을 상대하지 맙시다. 세상 것들을 상대하지 맙시다. 문제를 상대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상대합시다. 믿습니까? 아멘.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밤부터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지역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광주와 목포, 제주가 25도, 서울과 여수 24도, 대전과 대구, 부산이 2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 춘천, 강릉, 포항이 22도, 함흥 21도, 청진 19도, 강계 18도, 해산이 1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강계가 31도, 제주 30도, 개성과 춘천, 서울, 광주, 목포가 29도, 함흥과 부산, 여수가 28도로 보이고요. 대전과 대구, 포항이 27도, 강릉이 26도, 해산과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강건하고 강건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번 주말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혼의 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마음속에 온전히 용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먼저 간절히 기도드리고요. 주님 주신 힘으로 용기 내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오늘 내 영혼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합니다.

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삐삐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은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그것이면 된다. 이제 내게 가져오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많은 무리를 가르칠 때였습니다. 날이 저물었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필요보다

0: 자신의 한계를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빌립은 계산기를 두드리듯 말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이 말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형편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재능은 너무 작습니다. 열등감은 언제나 부족함을 계산하게 만듭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하여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열등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이 너무 작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밖에 없느냐라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작은 도시락을 받아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줄이나 남았습니다. 기적은 부족함이 사라진 뒤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의 기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자주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고, 배운 것이 부족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먼저 충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능력과 더 좋은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는 언제나 완벽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전부를 기꺼이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순종은 풍성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있는 것으로 일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사용하셨고 다윗의 물맷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과부의 한 병의 기름으로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시기보다 이미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가장 큰 장애물은 부족함이 아니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열등감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것으로는 안 된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면 된다. 이제 내게 가져오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작은 믿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은 헌신은 큰 열매를 맺고 작은 순종은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삶이 너무 작게 여겨집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 당신의 오병이어를 가져오십시오. 작은 재능이라 할지라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작은 섬김도, 작은 교회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많이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전부를 믿음으로 맡기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면 된다. 이제 내게 가져오너라. 그 한마디에 순종하는 순간 열등감은 믿음으로 바뀌고 부족함은 감사가 되고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됩니다. 오늘도 큰 것을 찾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작은 순종 하나를 찾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큰 복이고요. 은혜인 것을 깨달아 말씀과 기도를 우선순위로 삼아야겠습니다. 내용은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 어떻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지원하게 되신 거예요?
1: 방송국이라는 곳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어린이 합창단도 과연 우리가 저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해보자, 용기를 어떻게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면서 애가 또 신앙에서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단을 하게 되었죠.
0: 네, 그렇게 실제로 어린이 합창단에 보내셨는데 솔직한 마음 궁금합니다.
1: 모두들 다 잘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을 너무나 이렇게 다 똑같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잘했고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셔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너무 융화가 잘 되고 신앙의 선후배가 또 생겨졌고

0: 하고 이제 막 자기가 애를 쓰고 이제 너무 보람을 느끼고 뿌듯해하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 아이가 좀 잘 성장하고 있구나 뭐 그런.
1: 자녀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같으세요?
0: 제가 이제 오면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하고 네가 어떤 점이 좀 많이 좀 좋은 것 같냐 물어보니까 이제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우울감이 있대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 오는 시간만큼은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그런 감정이 많이 없어진 것 같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잖아요. 이게 애들이 너무 건전하게 안정된 단체에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 네, 여러분,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이런 곳입니다. 학원도 좋고 학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자녀에게 찬양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끔 좋은 기회를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입단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거나 울산 전화 052-229-9000번, 052-229-9000번,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온산중앙교회에서 창립 31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열립니다. 이번 감사예배는 말씀특강으로 진행되며 덕화교회 김형태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7월 19일 주일 오전 11시에 온산중앙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0985번, 지역번호 052-237-0985번 온산중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1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399장, 새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위에서 통합찬송가 399장, 새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위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반석교회 배홍성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육신의 잠을 깨워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분단의 장벽을 넘어 저 캄캄한 북녘 땅, 얼어붙은 골방에서 신음하는 동포들의 숨죽인 기도와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그 땅에 머무는 하나님의 아픔을 고백합니다. 자유롭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달아 흐려진 성경 조각을 품에 숨긴 채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겪는 고난의 무게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버려진 광야 같으나 그것은 이미 주님의 눈물과 보혈로 적셔진 거룩한 땅임을 고백하오니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가장 안전하게 숨겨 주시옵소서. 남과 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정치적 통일을 구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적 복음 통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북한의 깨어진 가정과 어두운 막사로 스며드는 극동방송의 복음 소리가 낙심한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매인자들에게는 영적인 자유의 선언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의 이유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무시무시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일곱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하는데 그 전에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나타내주셨던 일곱 교회 말씀하시기 전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나타나 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감동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엇인가를 되게 하다, 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감동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에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하신 것,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되어지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더욱이 10절 하반절에 큰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음성이 분명히 들리기 때문에 돌이킨 거예요. 돌아본 거예요. 그 음성이 어디서부터 들리는지를 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무엇이 보입니까? 일곱 금촛대가 보입니다. 여러분, 일곱 금촛대가 무엇입니까? 20절 하반절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러분, 그러니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까? 교회를 통해서.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자 같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를 정말 체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예수님은 죄를 지신 적도 없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그러나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들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인자 같으신 이가 바로 교회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자 같으신 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교회의 입구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9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잔멸합니다.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던지는 거예요. 성도들을 옥에 가두는 것을 잔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9장 4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 엎드려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누구시니까, 당신이 누구시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를 멸살하려고 했던 그 바울에게 예수님은 내가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박해했죠. 그러나 교회를 박해했던 그 모습 앞에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나를 핍박하는구나.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된 교회가 된다라고 하시는 것,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첫째로 예수님이 교회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좋은 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좋은 교회를 정의한다면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 된 것,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책망을 들을 수 있고 여전히 꾸지람을 들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순복음 성북교회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고 우리 교회가 여전히 잘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좋았을 수 있어도 하나님 눈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의 눈으로는 보았을 때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좋은 것도 있을지 몰라요. 누구의 판단이 어떻게 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교회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그 거룩한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에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는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 이하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정말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어떤 일을 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16세기 17세기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엄청난 부흥과 발전이 일어났을 때 그 중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했었을 때에 엄청난 문화와 엄청난 지식과 엄청난 것이 발전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교회를 통하여,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인하여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때 이 세상에 평화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에 부강함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에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아멘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교회에서 키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학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아이들이 정말 자라나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정말 권세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교회를 거니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2장 1절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 거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이 이 거니시는 일들을 창세기와 계시록에만 기록하고 있고 그 중간기에는 왜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 뒤에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 죄로 인하여 숨기 시작한 때부터 주님은 거기에 거닐지 아니하시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휴양지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이곳이 가장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곳을 거니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교회에 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거니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 집사님에게 간증을 들은 일이 있는데요. 집사님이 병원에 갔다고 그럽니다. 몸이 좀 안 좋고 이렇게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진단하고 판단한 것은 아마 간에 생긴 이 종양이 아무래도 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양은 겉이 맨들맨들하지만 암은 삐뚤빼뚤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거 암입니다. 악성입니다. 그러니 수술하셔야 됩니다. 다시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서 날짜를 잡고 정말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겨서 단대 가지 않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을 이렇게 걷고 계시더라고요. 금요일에 제가 보니까 처리할 시간이 아직 멀었는데도 그 앞마당을 걷고 계시길래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그랬더니

0: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제가 암이래요. 악성이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기도해 드리고 우리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철이야 와서 2층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들어오는 때부터 감동이 되고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오더래요. 그래서 다시 검진날에 가서 병원이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하는 말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분명히 암이었는데 내가 오진한 거 진짜 아닌데 암이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표적 관찰을 통해서 내년 1년 뒤에 다시 한번 보자고 1년 뒤에 다시 한번 보자고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은 여전히 여기를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여기에 거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다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과 이 은혜가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는 교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공이 949-0000번, 서울전화공이 940-0000번,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352장, 새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주여. 통합찬송가 352장, 새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노트 전동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이 초복이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더운 날에 시댁에 가면 어머니께서 가족들을 위해 삼계탕을 만드셔서 모두가 맛있게 먹었던 생각이 납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날이 더워도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첫 찬양은 나무엔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양들과 같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곡은 소리엘의 주품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가장 기쁜 삶을 살아갑니다. 거친 파도가 와도 광야에서 걸을 때도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이번에는 원혜인 싱어지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김도연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쉬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하십니다. 다음 곡은 소프라노 양지영의 나의 믿음 약할 때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에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베이스 오영강의 돌베개 들려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가던 중 밤을 맞아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이 돌을 기둥 삼고 그 위에 기름 부어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야곱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반여동산교회 서용택 목사님입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누기를 힘쓰며 너그러운 자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올해 극동방송이 창사 70주년을 맞았습니다. 1956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끊임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방송 사역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전국의 방송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전국의 70개 미자립교회를 선정해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국교회와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극동방송의 모든 사역 뒤에는 수많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유일한 북방 선교방송이자 순수 복음방송인 극동방송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귀한 방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목도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떠셨어요?
1: 극동방송 70주년. 사실 시작을 팀 선교사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운영난에 힘드니까 우리가 아세아 방송을 제주도에 설립을 했는데 본래 팀 복음 방송, 해외 국제 복음 방송 팀 방송이라고 그랬는데 언젠가 저분들이 극동 방송으로 상호를 바꿨어요.
0: 네.
1: 근데 극동 방송이 본래 미국에 있어 가지고 중국에 또 비울빈에 중국을 겨내서 방송을 전하기 복음 방송을 전하기 위해서 오키나와하고 비울빈하고 필리핀하고 있었는데 극동방송이 경영이 어려우니까 저희도록 인수를 해서 같이 공동 운영을 하자고 한 5년 동안
0: 네.
1: 그래서 팀 미션이 시카고에 본부가 있는데 나더러 시카고에 오라고 그래서 그런 걸 다 법 변호사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아마 하나님께서 1970년도인가 합병을 해가지고 아세아 방송, 팀 방송이 극동 방송으로 7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0: 네.
1: 그 70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제거해 주시고 극동 방송이 유일한 복음 방송으로 사실 북한, 한국은 물론 시베리아 몽골까지 중국, 일본까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연락이 오고 중국에서도 연락이 오고 소련, 저 덴마크, 노르웨이에서까지
0: 네.
1: 극동방송 들린다고 연락이 오니까 맞습니다. 대단하죠?
0: 맞습니다. 그 유럽에서 들은 그 전파 녹음한 것도 보내왔더라고요.
1: 그렇죠. 중국에서도.
0: 네. 맞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은 오랜 시간 국내외 다양한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해왔는데,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좋은 찬양 사역자들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도 외국 찬양들로 은혜를 더하려고 합니다. I'd rather have in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조지 베버리시아의 곡, 또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빌 게이더, 또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I must tell Jesus, Don't Mash Quiet Orchestra, 이렇게 세곡 함께 하겠습니다.

0: 서머 스페셜.
1: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극동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방송가족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후원해주시는 전파선교사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0: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1억 헌금을 보내셨어요.
1: 네.
0: 제가 전화를 해봤어. 전화 받으면서 너무 극동방송에 고맙고, 이사장이 당신한테 전화까지 해줬다고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나는 그렇게 제 전화 받고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회사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오늘도 미국에 프랭클린 그램, 빌 그램 목사님 아드님
1: 네.
0: 사모님이 지금 수술을 받으러 비행기 타고 샬럿 노스캐롤라이나 간다고 기도를 부탁해서 우리 장로 직원들이 가서 기도실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결과가 좋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1: 아멘.
0: 세계 전체 나라들에서 기도 제목도 오고 헌금도 오고 또 방송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방송은 계속 해야 되겠다.
1: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은혜 가득한 방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고 있는 박집사입니다. 저는 학교에 믿음으로 섬기는 교사 기도회가 있어서 어떤 교사 기도회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 통해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아이들에게 나는 얼마나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그 질문에 떳떳할 수가 없었습니다. 퇴근하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집사 올림.
1: 네.
0: 참 귀한 사연들이 있죠?
1: 네, 사연
0: 그 귀한
1: 감사드립니다.
0: 사연들을 읽으면서 힘들어도 방송은 계속 해야 되겠다.
1: 네. 사연 보내주신 성도님께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시면 빅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온산중앙교회에서 창립 31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열립니다. 이번 감사예배는 말씀특강으로 진행되며 덕하교회 김형태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7월 19일 주일 오전 11시에 온산중앙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0985번, 지역번호 052-237-0985번 온산중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1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어린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어제는 제헌절이었어요. 달력에는 빨간색 공휴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올해부터 18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어 많은 친구가 학교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친구들, 제헌절이 왜 이렇게 다시 공휴일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은 제헌절이 무엇을 기억하는 날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는 학교 가지 않고 놀아서 신나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헌절은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럼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더 바이블 넘버원 찬양을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더 바이블 넘버원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가장 첫 번째 규칙, 즉 법이 태어난 날이에요. 우리가 생일에 케이크를 먹으며 축하하는 것처럼 제헌절은 대한민국 법이 생긴 것을 축하하는 날이지요. 학교나 교실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규칙을 정하는 것처럼 나라의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만든 규칙을 헌법이라고 해요.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하고 모든 규칙의 기준이 되는 법이지요. 바로 이 헌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모든 나라 국민에게 알린 날이 제헌절이에요. 이 헌법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인 것과 오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법이에요. 그렇다면 친구들, 제헌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이렇게 훌륭한 헌법이 있음에 감사해야 해요.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의 멋진 국민으로 법을 잘 지키는 어린이가 되도록 다짐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헌법도 지켜야 하지만 먼저 지켜야 하는 완전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은 1600년 동안 약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기록되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라의 법은 잘못된 것이 발견되기도 해요. 그래서 고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잘못된 것이 없는 완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서 친구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랍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겠어요 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더 바이블 넘버원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GR이니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더 바이블 넘버원과 포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켄송 키즈의 주의 말씀은 파이디온 선교회의 그 말씀 영원해 창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친구들,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GR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즐겁게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지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방송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이번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은 내일도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성경이 최고야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민주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와! 여름이다!
1: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2: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3: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4: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5: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1: 여기는
4: 여기는
0: 여기는 극동방송
4: 써머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8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 더위 속에 있다 보면 시원한 바람, 그늘이 그립죠. 아무 생각 없이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질 텐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뜨거운 뙤약볕 아래 완전히 지쳐 쓰러졌던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핍박에 쫓겨 메마른 광야로 도망쳤던 그는 작고 앙상한 로뎀나무 그늘 아래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식하죠.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몸도 마음도 완전히 바닥나버린 그 처절한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고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 지친 어깨를 가만히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수풀에 갓 구워낸 따뜻한 떡과 시원하고 맑은 물 한 병을 머리맡에 놓아두셨습니다. 푹 쉬게 말이죠. 그 다정한 손길로 엘리야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겠지요. 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심정일 때가 있죠. 살면서 덥고 팍팍한 일상 가운데 광야 같은 생활 하시는 분들, 방황하고 낙심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억지로 우리가 뭔가 해내려고 애쓰기보다 주님의 다정한 음성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무에는 쉼, 소박의 주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하셨습니다. 산으로 바다로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경치 좋은 곳으로 떠나도 마음이 괴로우면 걱정과 근심에 짓눌려 있다면 진짜 휴식이 아닐 겁니다. 세상의 짐이 버겁게 느껴질 때 아무 조건 없이 내게로 와서 편안히 쉬라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품에 온전히 기대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주택과 최종원의 찬양 오직 주만이, 그리고 서울 마스터스 현악 4중주단의 연주 찬양 이어집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며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의 선하신 목자 옹기장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하셨습니다.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내가 머무는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 우리는 이 평안이야말로 세상 어떤 휴양지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진짜 휴식일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내어주시는 영적인 로뎀나무 아래서 우리 지친 몸과 마음이 푹 쉬고 회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찬양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그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인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앉아 계신 우리 집 가정식탁. 오늘도 마더와이즈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즐거운 식탁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 그림책을 읽으며 서로의 마음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가는 그림책 마음톡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그림책 많이 읽어주시죠? 그럴 때 아이들이 자기의 마음이 어떤지 스스로도 생각해보고 또 엄마들의 생각도 나누고 아이들의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같이 나눈 책은 벌거벗은 임금님이었는데요.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3894님, 딸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맞아요. 자녀들 생각이 많이 나죠? 3889님, 오늘도 세상의 부끄러운 방식이 아닌 절대 불변, 절대 기준, 절대 진리이신 주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9024님, 서울 병원에 와서 투석 중인데 듣습니다. 그림으로 신앙을 전한다니 궁금합니다. 네, 투석 잘 받으셨죠? 감사합니다. 0619님, 그림책 마음톡 너무 좋아요. 우리 주일학교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의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럼 정말 좋겠네요. 네,